나의 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과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며 선택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가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주님 안에서 꿈꿔왔던 나의 소망들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꿈과 멀어질 때는 주님께서 그 길이 아니란다 하시며 나의 가는 길을 막아주소서. 나의 꿈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꿈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내 삶의 굳건한 계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계단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소울의 꿈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9시 9분 11초 지나고 있고요. 푸른 하늘님,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하러 교회 가는 중입니다. 남기셨고, 미오니님은 요새 선거 알바하고 있어서 샬시 1부 끝나는 시간만 딱 기다립니다. 7시부터 9시까지거든요. 이어폰 끼고 듣는데 오늘은 비도 오는데 더 좋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뭔지 알겠다. 그 63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후보 그 홍보하시면서 선거운동하는 그거죠? 막 유니폼 입고 출근길 우리 시민분들에게 안녕하세요. 기호 몇 번 누굽니다. 예, 그 인사하는 선거운동 하시는 아 그렇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예.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장 뽑고 또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 몇몇 지역구 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 신기하다. 저 처음 이런 그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의 사연 처음 접해보는데 알바로 지금 하고 계시고 예 화이팅입니다. 비오기님 성경 필사전 다녀왔습니다. 와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다른 분들이 쓴 필사 구경 갔다가 폭풍 오열하고 왔다는 이라고 남기셨는데 이런 후기 이런 그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큰 기대 없이 갔다가 그 정말 그 스토리가 있는

성경 필사를 보시고 큰 감동, 깊은 여운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 생각보다 이번에 그 필사전을 잘 꾸려놨어요. CBS가 올해 연말까지 하니까 혹시 목동 근처 오실 일이 있는 분들은 뭐 잠깐 들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방문하셔서 찬찬히 필사 여러 작품들이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오월 10 내가 매일 기쁘게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였고요. 앞서 심희서 피처링 조찬미의 누가 별을 놓았지 그리고 단오월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한 번 더 들었네 우리가. 예. 하늘소망님께서 4살 아이 등원시키고 25층까지 매일 훈디 목소리를 들으며 계단 운동합니다. 10층까지 무난히 올라가다가 한 14층쯤 되면 이제 1차 고비 오는데 헉헉 대면서 결국엔 25층 도착해요. 오늘도 믿음의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 봅니다요. 라고. 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 왕년에 저도 계단 오르기 방귀 좀 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계단만 보면 올라갔어요. 예.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올라갈 때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칼로리가 뭐 얼마나 좀 소모가 되고 뭐 살도 빠지고 허벅지 뭐 종아리 근육도 생기고 그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살 빠지고 이러는 게. 저도 막 21층도 막 오르고 막 내려올 때는 아시죠? 그 이제 관절도 생각해야 하니까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고 오를 때는 또 계단으로 오르고. 예. 와. 지금 얼마나 이 계단 오르기 운동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확실히 효과를 좀 보시지 않았나요? 하늘소망님도 와주셨고 약간 지루할 수 있는데 또 샬롬 CCM 들으면서 운동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해피디디님께서

오늘 날씨와 분위기, 선곡, 3박자 딱입니다. 이곡 신청해요. 제이어스의 성령의 바람. 함춘호님이 연주한 곡인데요. 듣고 싶어요. 청하셔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데이비드님 청하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버전으로 전하겠습니다. 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화를 잘 내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못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마다 뒷마당에 있는 울타리에 그 못을 박으라고 시켰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못을 박던 아들은 울타리에 못을 박기보다 화를 참기가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화를 참을 때마다 울타리에 박았던 못을 한 개씩 뽑으라고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못을 다 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울타리에 생긴 구멍을 보려구나. 울타리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단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이런 상처를 남기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해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생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악성 댓글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은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고 욕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김명식, 유효림,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들었고요. 아침 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울타리에 남은 못자국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살리는 소망의 말 우리 입술에 가득하고 또 흘러가기를 또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영동제일교회 찬양과 경배 내 마음 다해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강명식의 찬양 천국 있으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며 이렇게 재치 있고 유쾌한 찬양의 가사가 오늘 주시는 엄청나게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돈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오히려 건강해서 불평불만이라기보다 그것으로 죄 지을까봐? 아, 저 오늘 다시 한번 강명식 씨의 이 천국 있으니 찬양 가사가 마음에 콕콕 박히는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축복송 2시간 함께

0: 함께 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그래도 주말에 점점 가까워 오고 5월이 이제 자꾸만 손꼽아서 하루하루 5월이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또 듭니다. 자, 5월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지난 시간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었던 참 감사한 순간들 떠올려 주시고 또그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마음도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그 노래를 예라모십의 주내 아버지라는 곡을 딱 잡아두고 있었어요. 어제 CCN 캠프를 듣다가 이 곡을 들었는데 그 예라모십의 많은 곡을 또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 곡도 너무 좋은데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또 오전 시간에 듣는 예라모십 곡도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목 부제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제키리님께서 예라모십의 하나님의 열심 주내 아버지 두곡중한곡 선곡해서 들려주세요 하시며 지난번 저희 CBS 성경필사전 다녀가신 후기로 목동 안양천 뚝방길도 걸으셨다고 써주셨 기억이 나는데 강릉 사람이지만 이 목동 안양천 뚝방길 정말 너무 좋았다. 엄지척 해주시며 다시 한번 걷고 싶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곡이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선곡과 신청하신 곡이 딱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전해드릴 거고요. 9089님, 3월에 만학도로 늦은 공부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문불출 좌충우돌의 1학기였습니다. 그래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졌답니다. 오늘도 열공하시는 모든 만학도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시며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라 모시베 주 내 아버지,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또 이어서 이유석, 비바람 내 눈을 가려도, 국악풍의 찬양 신청하신 분 계셔서 바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0161님께서 샬롬 이라면서 잘 듣고 있어요 보내주셔서, 찬양 듣다가 아이 국악풍의 찬양 한 곡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싶어서 얼른 626 서하얀 주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 꼭 듣고 싶네요. 이쁜이 님께서 오늘은 Only Worship 앨범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커피향기 님께서 오늘 천국과 관련된 찬양들을 앞부분에 말씀 묵상하면서 쭉 전해드렸더니 폐암을 앓다 여러 고비를 넘기시며 5, 6년 더 사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따님을 교회 전도하셨던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권사님의 기도의 사명으로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지선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권사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천국의 씨앗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할게요.

지선이 부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오니워십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역시 찬송가 함께 하셨습니다. 단비님께서 남동생이 대동맥 추적 검사 중에 MRI를 찍었는데 뇌를 열어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되었어요. 6월 8일 수술 후유증 없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는 사연 기도 제목으로 남겨주시며 젊으니까 잘 될 거라 믿고 기다리려고요 하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힐링 레인 마이클 W. 스미스의 찬양으로 1부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또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눌게요. Reaching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신혜숙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곡, 그리고 이 곡을 들으니까 문득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 이 곡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봤어요. 아, 어제 본교에서 세계 선교의 날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간증과 축복, 공로패 증정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예, 추억이겠죠. 신혼여행 다녀와 아버님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남편과 둘이 갔다가 고종사촌 시동생님을 만나 온전히 3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분은 뜻이 있어서 40일 금식 중이셨답니다. 그런데 어제 30년 공로상 받으신 걸 봤네요. 부모님 어른들 다 돌아가셔서 지난 30년간 만남이 없었다고 30년 만에 방송에서 배웠네요. 고국에 계신 동안 건강히 계시다 고국의 향수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오, 오랜만에 이런 추억을 또 떠올려 주시며 잘 연결되면

꼭 만나서 그동안의 회포도 푸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님께서요,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시며 막내 아들 훈이가 6월 9일에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6월 3일 속초로 아내와 함께 셋이 놀러 갔다 오려고요. 군 생활 건강하게 잘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기를 아빠는 기도한단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연 주셨는데 이 곡이 원곡은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인데요. 제가 이 곡을 정말 정말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안토니 퀸 이렇게 발음을 했었던 그 미국의 명배우 있잖아요. 그분의 나레이션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참 많이 들었었고 그 이후에 최불암 씨가 정여진이라는 정말 노래 예쁘게 잘하는 그 아동 그 어린이 음반을 냈었던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거기에 이 곡이 있어요. 이 정말 정말 주옥 같은 곡인데 데이비드님께서 이 곡을 써주셔서 오늘은 이 버전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최불암 정여진 아빠의 말씀이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곡과 또 너무나 유명한 CCM이 기도하지만 가요로도 사랑을 받고 너무 많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늘 아빠의 말씀 이 버전하고 약간 LP 느낌 나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들으셔야 왜 갑자기 축복송에서 이 곡이 나오지? 신청곡입니다. 신청곡이고 좀 추억의 버전으로 좀 들으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전해드립니다. 윤복희 씨가 부르는 우리는 하나 이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 곡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청하신 분 일찌감치 공주마마님께서 써주셔서 조수아 씨가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삼남매 아빠님께서 흘러흘러 써주셨네. We love Anna and Delight의 흘러흘러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 대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

나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네 곡의 신청곡 찬양을 쭉 전해드리는데 뭔가 그 시간의 흐름, 세월의 틈틈을 한 장면씩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여진 최불암 아빠의 말씀, 윤복희 우리는 하나, 조수와 여호와께 돌아가자, 위러브 아넌딜라이트의 흘러흘러까지 정말 시간의 흐름을 흘러흘러 따라온 것 같은, 그래서 정말 CCM 하면은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하늘의 메시지를 담는다. 그래서 CCM 캠프의 역사적인 그 주제 타이틀이 있는데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하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축복송에서 그렇게 CCM 캠프와 연결된 뭔가 그런 음악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새롭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최불암 이 나레이션이 들어간 아빠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축복송을 듣고 계시고요. 사연 신청곡이고요. 이렇게 구구절절 좀 소개를 해드리며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들으시다가 가사에 굉장히 또 최 여사님 추억을 전해주셔서 신청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히코코님도 아빠가 가는 만큼 너는 오는 거야. 여기서 울컥했어요. 또 남자라면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건강하게 잘 다녀와야죠. 제대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성남님도 응원사연 써주셨습니다. 마이프리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인사 나눠주셨는데 마이프리 마이프리에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좀 가끔 이런 선곡이 재밌지 않나요? I am free. 나는 자유해. 어노인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

어노인팅의 나는 자유해, I am fre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이 프리님께서 이렇게 톡 하나 던져주신 씨앗이 이렇게 세 곡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포힘의 You Are Holy 준비했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지금까지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나눔은 거친 곳을 부드럽게 해주고 오해가 있더라도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삶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데이브 토이센의 나눔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인 조지 베듄이 1858년에 작사한 것입니다. 조지 베듄은 1805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딕슨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1827년부터 조지 베듄은 뉴욕 라인벡의 네덜란드 개혁파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며 1850년부터 62년까지는 뉴욕 브루클린의 하이츠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박력 있는 설교가였으며 다재다능했던 베듄 목사는 격조 높은 찬송시를 써서 문학적으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무리한 사역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1861년 요양을 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1862년 4월의 어느 날 설교 중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니로다 라는 시편 148편의 말씀이 이 찬송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참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복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의 베스트셀러죠. 어린 왕자. 참 거기 좋은 말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참 많은 마음을 빼앗기며 삽니다. 집, 차, 통장 잔고, 사람들의 평가, SNS 속 반짝이는 일상들까지. 그런데 말이죠,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마음,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죠. 자, 오늘 하루는요,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요, 사랑, 믿음, 은혜처럼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마음 깊이 붙들고 살아가 보자고요.

네. 제가 다음 곡을 들켰네. 아이, 참. 아이고, 보이지 않아도, 네. 연평한 조찬미가 아니고 이찬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찬미란 이름을 좋아하네요. 예, 연평한 작곡가가, 네, 작사, 작곡가가. 네. 여호와는 이 딱 나와서, 아, 다음 곡이 들켜서, 아유, 뭔가 이렇게 들킨? 네. 약간 재미있죠?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진짜 심각하게 잘못 살아온 거고요.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본다는 것은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봤던 눈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내가 불평했던 것이 주님이 주신 축복인 게 알게 되고, 이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고, 그건 육적인 거 아니,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럼 믿음은 왜 행함이라 그럽니까?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만큼 가장 영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눈 뜨고 뭐 기도하다 넘어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에 마음 빼앗기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위험한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일은요, 삶이에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표정과 걸음걸이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깊고 넓고 큰 영성인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로 네, 내 삶에 이미 와 있는 복을 바라보는 것, 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은 카톡 알리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과즙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네, 함께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카톡 알리기를 저도 저 무조건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알릴 때마다 저도 꼭 한 명을 하니까 그냥 아이 뭐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눌러서 카톡방에 가서 그분이 그거 보냈다고 뭐 화를 내겠습니까? 다 친구 관계를 끊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인데 그냥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내가 이 방송 듣고 있는데 은혜 받고 있습니다. 뭐 짧게 안 길게는 아 내가 이 방송 들으며 24시간 찬양 방송인데 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게 옛날에 이런 거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또랑치고 가재 잡고 이거 한 일거 이득이 아니에요. 일거 25득. 네, 이 정도 될 겁니다. 김정원님 병원에 계시군요. 아프지 마세요. 야, 자영님이 오늘 빠른 출첵합니다 하면서 뭔가 고맙습니다. 네, 원희님도 달려와 주셨고요. 네, 단골 식당에서 네, 원성남님도 오셨습니다. 자,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세요. 아까 잠깐 나왔다 들어간 나무엔 형제 다시 나올 수 있죠? 목 가다듬고 갑니다 그러면. 나무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이연수 성훈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니, 아멘 해야 될 것 같다. 참 좋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 아침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왔네요. 오늘 사과즙이요. 사과즙 오늘은 528. 네, 528번째 들어오는 댓글에 들어오신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사과즙 50개요. 원희님이 지난번에 당첨되신 분이거든요. 어제 사평로 방송 끝나고 제가 사과즙이 당첨됐다는 전화가 와서요. 어제 목사님이 전화하셨군요. 그죠? 신청한 적 없는데 제가 받는 게 맞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희님이 지난번에 아마 지난주가 521번째 들어오는 글에다가 여러분이 글을 남기시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이제 사람 숫자는 한 분이 10개의 글을 남겨도 한 명이고요. 글은 10번 남기면 10번의 숫자가 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남기는 글의 숫자에 521번째 딱 들어온 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원희님이셨던 거예요. 어머나 원이 이래서 사과즙을 받게 되신 겁니다. 도착하시면 드시면 돼요. 나눠 드셔도 되고 네, 감사하면서 신장균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며 과수원을 하시고 따주신 거니까 신장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실 때마다 주의 for you CBS 정말 후원자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어요. CBS가 가장 힘들고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 이곳이에요. 겉에 뭐 건물도 있고 하니까 아니요. CBS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CBS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희님처럼 이번 주에도 528번째 들어오는 분이 있겠죠. 이제 100 딱 들어왔으니까 이제 디딤돌도 해. 아, 벌써 디딤돌 안 돼. 서혜종님, 하하호님 디딤돌 딱 쓰시고 준비하셨어요.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신청하신 김정영님,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키리님이, 아, 강릉중앙감리교회 125주년 주일이었군요, 지난주가. 아, 강릉중앙감리교회. 제가 평생에 한 5번 정도 간 거, 4번이나 5번. 이철 감독님 계실 때 2번 갔고요. 그러니까 예배당 짓기 전에 2번 가고 예배당 짓고 2번 4번 갔나 보다. 예. 아무튼 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쁜 아님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 꼭 잡겠다고. 할렐루야. 자, 김상훈, 그리운 김상훈 목사예요. Kingdom of God. 여름에 오면 이제 김상훈 목사의 찬양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라엘입니다. God is able. 한 곡 더 갈게요. Last 나의 등 등 뒤에서 여기 앞에 소리고요.

네, 라스트 나의 등 뒤에서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서는 사가집은 제게 됩니다. 10년 넘게 아직 제가 한 번도 다 예, 당첨자가 있어서 네, 저는 너무 즐거웠지만 네, 안 되면 네, 제가 먹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이라 그러나요? 달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려밟고 가서서 이렇게 김영규님, 아, 디딤돌을 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하늘보자님도 감사, 고인숙님, 네, 멋쟁이님 등등 되게 많이 오셨어요, 디딤돌로. 이제 한 번씩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해도 괜찮으니까. 디딤돌, 뭐 짱돌, 그 다음에 예, 뭐 다 됩니다. 대리석,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글은 올라오니까. 항상 잘 듣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문자 보내봅니다. 동생한테도 카톡 초대도 했어요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요. 1642번님. 베도베님은 밤새 일하시고 이제 도착하셨나요, 사무실에? 와, 토닥토닥 애쓰셨습니다. 희망은광님이, 아, 인사부터 드리고 점심 준비하려고요. 단장님, 작가님, 10년 넘으면 절친이지요. 완전. 방송으로 맺은 인연이 매일 사소한 사연들과 공감이, 형제와 자녀같이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로 동역함이 참 또 다른 학연지연이 아니라 순수 그 모습 이대로 하나님 찬양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게 영연이네요. 학연지연 그러나요? 네. 믿연? 네. 믿음의 네. 아무튼 네. 억지로 해서 죄송합니다. 참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신청하셨고, 네, 어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샤님, 남편 위해서 반찬 준비하는군요. 아, 참, 부모님께, 남편에게 참 잘하는, 네, 최 집사님께도 안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해 주세요. 추억님의 예전 교회 사모님이 심장 이식 수술이 잘 되고 퇴원하신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미 님도 내가 발 쪽에 무엇이 뼈가 돌출됐나 봐요. 그래서 뼈 제거 수술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 부탁 올리셨어요. 예, 그리고 태종이네 님의 조카 지연 님이 또 암, 예, 가슴 그 유방암 수술 제거한다고 하니, 여러분 지금 5초 기도 꼭 해주시고, 감사미 님, 태종이네 님 위해서, 그리고 기억날 때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아까 참 놀라운 일인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죠. 네, 옥합의. 그동안은 연기자 조승우 씨의 노래 많이 보내드렸는데 옥합의 노래도 좋죠. 네, 희망음광님이 아까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고 했는데 네, 가족이 신청한 노래 잘 들으셨죠? 허리 디스크 협착 힘든데 저는 정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다나 다니면서 저 디스크 제가 협착이 심한 편이래요. 근데 정말 건강히 살거든요. 통증 하나도 없이. 아무튼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연님은 두부찌개 밥 비벼먹고 빨리 출첵하려다가 혀를 뒤었대. 저는 왜 이랬는지 입천장이 이렇게 약간 물집이 생겨가지고 어제 오라메디 사서 발랐는데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지고. 아, 우리 사람이 자기 입을 가지고도 자기 입을 깨물고 60몇 년, 50몇 년, 70몇 년, 40몇 년, 30몇 년 살아도 아직도 밥 먹다가 내 혀를 깨물고 뜨거운 거 잘 조절 못해서 입천장 뒤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참, 네. 부족한 우리. 네. 그래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네. 자, 카톡 알리기. 자, 이제, 카톡 알리기 이거 너무 안 들어왔는데요. 한 분만 지금 아까, 예, 했다고 해 주셨고 너무 안 들어와서 여러분. 저도 이제 2부 넘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2부 넘어가면서 한 10명 이상 하면 좋겠다. 2부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끝곡 보내드리면서 하려고 합니다. 해봅시다. 예수전도단 우리 함께 기도해 보내드리면서요. 디딤돌 많이 해주셔야 네, 528번째 사과즙 받습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눈에 덮여도 풀들은 싹트고 얼음에 깔려서도 벌레들은 숨쉰다. 바람에 날리면서 아이들은 뛰놀고 진눈깨비에 눈 못 떠도 새들은 지저귄다. 살얼음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손을 잡으면 숨결은 뜨겁다. 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이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 신경림 시인의 정월의 노래였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일, 욕심도 없이, 그런데 나에게 너무 간절한 일, 누가 봐도 내가 욕심을 내는 일이 아닌데 나에게 꼭 필요하고 간절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속상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가족의 일이 그렇고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오프닝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식구들이 눈을 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의 믿음의 기억들, 치매 걸리지 않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기억해내며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때보다 5년 뒤에 하신 일이, 20년 뒤에 그 일을 이루신 게 훨씬, 아니 정확하고 명확하고 완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우리가 이때 해달라고 해도 하나님, 주님의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 붙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떠났던 자들이, 결국 밖에서 헤맸던 자들이 다시 내 뒤에, 내 옆에 서서 같이 손잡고 가자고 떠났던 교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떠났던 예수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긍휼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석, 김구슬, 라희의 음반에서 같이 불렀네요. 네, 하나님의 시간표 듣고 왔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지금 300은 넘어갔어요. 근데 528 가려면 아직 멀었죠. 네, 디딤돌 툭툭 하나씩 놓고 가주세요. 가다가 에따 지금은 날이 더우니까 물 튀겨도 좋습니다. 예. 달려오시고요. 528번째 들어오신 분에게 사과즙을 드리지만 카톡 알리기 시작한 분에게 커피를 드립니다. 커피. 네네. S가 들어간 게 아니라 M자 들어간 메가커피를 드립니다. 네, 메가커피 좋죠. 요새 메가커피가 제가 보니까 매출이 제일 크다고 하네요. 엄청나더라고요. 이야, 참. 커피값이 참 싼데 요새는 공항에 갔더니 똑같이 더 비싸. 이게 참 장소마다 또 가격이 다른 게 희한하더라고요. 여기서 천몇백 원이 먹겠다고 갔다가 오, 공항에선 4천 얼마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 아낄 땐 또 아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침을 삼켰습니다. 6454번님 아들한테 보냈어요. 어릴 때 교회 같이 갔는데 대학 들어가더니 안 다녀요. 같이 다니고 싶어요. 아, 주님. 이게 짧은 글이지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죠? 아니, 멋진 여자님이 이무아 목사님과 신대원 동기시군요. 와, 새터산 숲속길을 지나면서 인사드린다고. 이무아 목사님의 노래면 어떤 것도 좋다고. 아, 무아형 저도 참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려고 좀 긴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를 자주 안 틀어주시는 곡인데 좋은 노래인데, 찬양인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님 성령에 불타는 교회.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교회에서 수요예배로 세계선교대회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네요. 광주는 비가 개였네요 하시면서 마미님 들어오셨고 이게 뭘까요? 지사나 러브님 코일색 전술 앞두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코일색 전술 찾아봐야겠는데요. 네. 처음 제가 접한 코일색 전술 그래서 이게 코 수술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저무 장미랑 인사하며 산책하면서 듣습니다. 아, 장미꽃 꾸면서 인사를 하셨나요? 기쁜 하루님. 아, 수술 방법이래? 아, 색전술. 어, 그러네요. 색전술은 제가 들어봤어요. 이게 약간 저기 그 시술 네. 네. 머리를 아 그렇군요.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어떤 시술 같은 시술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혈관 치료법이군요. 진짜 혈관 치료법이 이렇게 나왔네요. 네네네. 아 색전술. 네, 이건 들어봤어요. 보니까 아 뇌동맥류 비수술적 혈관 내치료법. 그러니까 이게 시술인 거죠. 시술. 예. 잘 치료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프지 마세요. 아까 신청하신 노래 한정수의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다음에 방금 신청하신 성령의 불타는 교회 준비했거든요. 아직 달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요. 네. 지금 딱 또 제가 찾아 이렇게 올려주셔서 예, 작가님 봤는데 새벽 이슬님 뭐 쫙 들어왔습니다. 네. 아라도님 감사해요. 제가 이게 DJ로서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약간 잘 모르고 무식하다. 이게 DJ로서는 매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있고 이게 다 있으니까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이 채우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DJ가 너무 똑똑해도 그 뭐야 애청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안 되겠다. 나는 최고의 DJ. 자, 찬양 들읍시다. 한정수 주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성령의 불타는 교회 갑니다. 어서 디딤돌 해주셔야 돼요. 400 아직도 안 나왔어요.

Church of Fire. 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자, 카톡 알리기 난 진짜 했는데, 진짜. 여러분, 두 명밖에 안 했어요, 두 명밖에. 그리고 또 한 분은 문자 메시지로 사진을 안 보내주셔서 사진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보내시는 방법은 카톡 알리기부터 하면 레인보우 앱에서요, 제 사진 밑에 노란색을 누르시면 카톡이잖아요. 거의 카톡방에 들어가서 개인이나 단체 방에 올려주시고 그 밑에 간단하게 방송을 듣고 있는 소감 또 권하는 이유 보내주신 다음에 그러면 그 카톡에 남잖아요. 두 칸이 남은 걸 카톡 그 양쪽 귀를 넣어서 캡처를 해주세요. 캡처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 문자 메시지 보내는 란으로 오셔서 받는 사람 이름에 샵 7997을 써주세요. 샵 79 최인혁 쓰면 안 와요. 네. 샵 7997로 해주신 다음에 밑에 사진방에서 보내기 문자 보내는 칸에 사진방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원한 여름에 커피 마실 수 있도록 커피 한 잔 꼭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디딤돌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 400 이제 겨우 넘었어요. 겨우 528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냥 뭐 인사해 주시고 쓰잘데없는 얘기는 마시고요. 그냥 사랑의 고백 올려주세요. 이런 고백 좋아. 이런 고백 뭐냐면 진심의 고백이겠죠. 은총이님 이 시간 비타민 같아요. 야 이런 거 주세요. 일하면 힘들다 이 시간 되면 어찌나 힘나고 좋은지요. 이렇게 쉬었는데 이렇게 네 은총이님 힘내라 힘. 제비꽃님 비온 뒤 싱그러운 나뭇잎이 햇볕 받아 반짝인다고 출근길에 또 와주셨어요. 늘 출근길에 오시는 제비꽃님 예쁜 분이세요. 꿈터장님도 오셨는데 잔뜩 흐린 날 저는 부흥 집회가 끝나고 점심 먹으려고 맛있게 드십시오. 피리분 언니도 달려오셨습니다. 밤부터 내리던 비가 아직도 내리긴 하지만 적당히 보슬보슬 내려준 덕에 시원해졌습니다. 굿스타트 하셔서 좋습니다. 교회 청년부의 자매님이 결혼해서 육아에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톡을 남겨본다고 3907번님 서로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예수단 캠퍼스 워십 아름다우신 그리고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나갈 동안 자, 또 디딤돌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얼마나 나갈 동안 그러네. 그 사랑 얼마나 나갈 동안 디딤돌은 얼마나 들어오실지 네. 눈여겨보면서 카톡 알리기도 얼마나 들어올까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이지은 그 사랑 얼마나 찬양 들으면 은혜님이 처음으로 카톡 알림 보내봤어요. 단장님 친절한 설명을 해봤어요. 잘 되셨나요? 와, 너무 고맙습니다. 디딤돌 하시면서 이현수님이 6월 2일 찬양대회 때 우리 교회 여전도에 함께 부를 곡을 신청하셨는데 하나님 열심 네, 준비해 놓을게요. 우리 박사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한 찬송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신다고 하니 참 고맙습니다. 4378번님이 매일 거르지 않고 어르신들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시는 우리 이난영 권사님 천사시라고 하시면서 야 카톡 알리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카톡 알리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5622번님도 함께 큐티도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분과 함께 하자고 보내주셨다고 하셨고 야, 너무너무 갑자기 힘이 확 생겨 부르네. 이 곡 어때? 오래된 기다림은 다짐했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서기 전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 건강해라, 정말 좋아해라, 넌 사랑하자, 정말 인내해라. 오늘 오랫동안 마음속에 했던 말은 모두 그렇게 되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서기 전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나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 건강해라, 정말 잘생겼다. 너는 사랑해라, 정말 좋아해라. 오늘 첫 문장이 네, 뭔가 오래 취업이 안 됐던 어느 누군가, 일이 안 됐던 어느 누군가 연락을 받고 걸어가는 첫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앞에서 자기를 격려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의 주제인데 그런 마음으로 예, 이 마음을

안 들은 것 같아요. 블루앤블루의 격려 언젠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아침에 음악 프로듀서였고요. 그 보사노바란 음악의 장르에서만 이 음악을 해왔던 가요계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작아 보여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 담대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잘생겼다, 예쁘다, 너 괜찮아, 남들이 나에게 했던 말들 다 접어버리고 주로부터는 음성 들으는 회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곡 어때? 블루앤

여보 행복하죠? 아니 짧지만 너무너무 여러분 예쁘다. 지금 거울 앞에 서보세요. 아니 좀 서보세요. 없어요? 좀 나가보세요. 네. 어딘가 있을까요? 가서 얘기하세요. 아, 난 잘생겼어. 하나님 닮았는데 뭐.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 다 던져버리고. 나 참 예뻐. 사랑스러워. 네,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중해. 소중해 좋다. 난 참 소중해 넌. 거울을 보고 넌 소중해.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행복한 크리스천님이 오늘 저희 시아버지 생신인데 멀리 계셔서 찾아뵙지도 못해 전화만 드렸네요. 전화만? 아니시겠죠? 예, 있는 돈 없던 털어서 보내드리신 거겠죠? 선물.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꼭 물질을 보내셔야 됩니다. 얼마여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 아무리 진짜 어려우세요? 10,000원이라도 진짜 어려우세요? 50,000원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시죠? 아, 보내셨겠지만 혹시 네. 전화만 드렸네 또 이렇게. 아이고 참 저도 이제 네. 잘 하셨을까 믿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역시 찬양만한 비타민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완전 네. 진짜예요. 예, 528이 아직도 안 됐어요. 네, 아직도 거의 다 왔어요. 아, 이거 지금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제 들어오는 분들 중에 한 100명 중에 100글 100개 중에 하나 딱 될 것 같은데요. 야, 50개 중에 되겠는데요. 자, 빨리 댓글 남기시고 디딤돌 남기시면 누군가는 그 안에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디딤돌 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자 이제 달려와 주세요. 예, 무조건 사과즙 한번 받고 싶다. 네. 그런 분들도 좋습니다. 자, 러빔 하나님의 열심 오벳입니다.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아이고. 저는 이 5배세 남녀 두부 부부거든요. 네, 참 음악도 잘하지만 이 여자분 목소리가 되게 뭔가 이렇게 매력 있고 깊은 맛이 있어서 아주 아주 예, 팬입니다. 지난번에 부부가 인사 뭐 다른 프로에 왔다 인사하러 잠깐 왔었는데 진짜 참 귀해요. 네. 베토벤님 아까 들어왔었는데 3년을 끌고 왔던 소송권의 감정평가가 업무가 조정이 종결됐대요. 이야, 3년 끌어오던 문제 숫자와 싸우고 컴퓨터 모니터와 씨름했는데 잔금 청구하라는 전화 받으니 채증이 쑥 내려간다고. 야,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런 일이 얼마나 계속 남아있잖아요. 3년 동안 뭔가 일이 처리 안 된 그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진짜 축하받을 일이시네요. 네. 지금 보니까 디딤돌하다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도 180명 가까이 왔는데 그냥 오늘 출첵 한 번도 안 하신 20분, 30분 들어오시죠. 네.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200명 채우고 갑시다. 네. 패사자님이 할렐루야 거울 앞에 서니 주름이 자글자글, 자글자글. 그래도 축복합니다. 아유, 이게요. 그 주름살은 흰 머리는 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삶의 깊이와 네, 멋있는 네, 상징 아니겠습니까? 네, 나이 들어가는 거 멋있죠. 포카리님이요.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세상에. 지난 2월에 주재원으로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함께합니다. 주재원으로 계시는 동안 또 어떻든 뭐 전쟁의 소식

계속 있는 땅인데 건강하시고 참 유대교가 많은 분들이 유대교 하면 이스라엘 하면 우리 성경에서 늘 읽으니까 야 가깝다 했는데 실은 기독교와 가장 먼 곳이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 부인해요. 그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믿기가 어려운 종교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이 같아도 믿는 하나님이 같아도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예전 성경에서 만난 이스라엘과 다른 땅입니다. 진짜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를 그냥 거부하고 그냥 그 아브라함과 뭐 사도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인물로 알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교인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고 막무가내로 지 맘대로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 깊이 있게 지금 요즘은 이제 젊은 담임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올바로 그 성경의 역사나 그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미워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고 바라봐줘야 되겠죠. 네. 정말 정말 정말 안타까운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 예, 보내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운 공간에 있다가 이어폰 끼고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축복받는 자님. 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과즙은 2973번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디딤돌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네, 못 받으신 분들의 또 기회가 있겠죠. 카톡 알리기는 6454-1642-2613-8896-8678번님에게 저희가 그 메가 커피 꼭 보내드리도록 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은 이모아의 동산으로가 끝곡이네요. 까만 세콜라님이 출첵 저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하셔야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내일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

0: 역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에듀아르. 항상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실수들을 저질러가며, 공포가 다시 엄습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죽지도 기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기껏해야 날 지치게 하는 게 고작일 그 공포와 맞서 싸워가면서, 난 모범적인 삶의 교본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모험을 발견하라고 충고할 거야.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중에

0: 이어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눔인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라권을 쓴 17세기 영국 시인 존 밀턴이 쓴 가면극 코머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여인이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여인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자세히 보니 먹구름 가장자리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 뒤에서 달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말하죠. 저 먹구름이 은빛 가장자리를 드러내고 있구나. 이 장면에서 나온 말이 바로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모든 먹구름엔 은빛 가장자리가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희망은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흐린 날씨처럼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지금 먹구름 뒤에서 빛이 이미 비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힘을 내볼까요? 노희석의 곡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고요. 항해자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주의 은혜라 최덕신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노희석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에 이어 항해자 시와 그림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황동현님, 멋쟁이님, 고윤희님, 마라나타님, 블루딱따구리님, 하하호호님, 이은주님, 아스농부님, 스마일님, 온기님 오셨고요. 아, 서귀포시기님, 금강초롱님, 아루아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 폴라리스님은 아침과 기온이 많이 차이 나지요. 더워요. 태연님은 날씨 탓에 컨디션 저조했는데요. 날씨 덕분에 컨디션 회복됐어요. 아, 날이 또 화창해졌습니다. 신혜숙님도 계속 더위에 화창하다네요. 혈압약 타고 등침 맞고 은행 볼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잠깐 쉼합니다. 내리사랑님은 농사일 하다 엄마 집에 가요. 버스 타고요. 김진아님, 습기 가득한 목요일. 오늘 같은 날은 집콕이 최고죠. 선풍기 틀고 제습기 틀고. 아, 저도 집에 제습기를 틀어놓고 사는데 이 물을 버리는 그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중님이 땀 삐질삐질 흘리며 시커먼스로 변신합니다. 안 돼요. 시커먼스 안 됩니다. 네, 모자라도 쓰시고요. 책 넓은 그런 모자를 하나 사드려야 되나요? 어여쁜 자유님은 강아지 봄이 미용하고 교회 가서 쑥갓 뜯어 씻어두고 양파 장아찌 조금 만들어두고 왔네요. 내일 연합소회 때 먹을 것으로요. 민민하하님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떨린다고 했었는데 잘 받고 오셨다고. 혈압 순환 약들만 늘어나고 있다고. 건강들 하세요 하셨는데 특별히 뭐 발견된 건 없으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가사를 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 출신의 가수 나나 무스쿠리의 음성으로 듣고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작곡가 토레 빌헬름 아스가 만든 곡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케이슨

크리스틴 게티의 찬양으로 He will hold me fast, 그가 나를 단단히 붙드시리라 준비했는데요. 가사 살펴봅니다. 내 믿음이 무너질까 두려울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리. 마귀가 나를 이기려 할 때 그가 나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리. 나 혼자서는 결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나 무스쿠리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오슬로 가스펠 콰이어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He will hold me fast, 케이슨 크리스틴 게티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담대한 평안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시편 27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화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27편.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시편 2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이었고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남궁송옥의 목소리에 이어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배고픈 고질라님, 안젤라님, 지펜타님, 최여사님, 당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호비님이 첫 출석이요. 이런 좋은 방이 있었다니 죄송하네요. 운행하며 종종 들을게요. 진님 하셨는데 호비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저희 딱 1시간 하거든요. 자주 뵈요. 사형제맘님이 토요일은 시골에 가서 모내기 해요. 친정 부모님도 뵙고요. 동생 부부와 같이 일하는 것도, 일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해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겠네요. 보혜사님은 진디 불량 운동화를 억지로 신고 다니다가 드디어 새 운동화를 샀어요. 한국 중소기업 건데 그냥 운동화가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불량 운동화가 꽤나 속 썩였나 봐요. 하나도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생각보다 괜찮네 이러면 만족도가 높죠. 김정임님은 화장실 리모델링하며 마지막 청소했어요. 20년 정들었는데 그래도 새로 하면 좋겠죠. 딸과 만나 생활용품 쇼핑하기로 했어요. 아, 20년, 야, 그렇다면 참 정이 들만하네요. 저도 한 10년 가까이 타던 자동차를 보낼 때 누가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UFP봄님이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웠어요. 오늘 4시간 자고 수원으로 자격증 시험 보고 왔다고 오늘 오후 6시 발표하는데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보내주셨네요. UFP봄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소식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곡 남겨주셨네요. 태연님이 박유한의 그 사랑 얼마나.

오늘 끝곡은 사형제맘님이 보내주신 지금까지 지내온 것 How Sweet the Sound의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삶이 먹구름 낀 하늘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거칠지 모르는 구름,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날들. 그런데요, 17세기 영국 시인 존 밀턴은 말합니다. 겉보기엔 어두운 먹구름도 그 뒤엔 반드시 빛이 있고 구름이 짙을수록 그 가장자리는 더 환하게 빛난다고요. 구약 성경 시편 23편 4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먹구름 뒤에 빛, 그 빛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먹구름 속에서도 은빛 가장자리를 찾아 나가는 희망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보겠습니다.

0: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코로나 시대의 전신갑주를 입어보는 시리즈 벌써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언급된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1: 방패.
2: 예, 순서대로 이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엔 의의 호심경,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 그다음에 몸통을 막는 이제 무기가 믿음의 방패인 거죠.
1: 네. 근데 몸통이면 몸 신체 부위에서 가장 넓은 부위잖아요.
0: 가장 중요하고요.
1: 예, 가장 네. 중요하고 믿음이야말로 사탄과의 전면전을 막아내는 무기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3: 네. 맞아요. 이 전면전. 오직 믿음 주는 나의 산성을 외쳤던 마틴 루터도 이 믿음의 방패를 잃어버린 사이에 사탄 마귀한테 무너졌던 적이 있다잖아요.
4: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 아. 그렇게 안 했다가는 완전 뜨거운 맛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목사님.
5: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1: 죽습니다. 네.
6: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로마 군인들을 배경으로 쓴 서신이잖아요.

0: 있잖아요. 바울 로마 시민 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부인들이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전쟁 나가서 죽거나 다쳐서 방패 위에 실려오지 말고 건강하게 방패 들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패는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1: 근데 방패는 방어용도 되고요. 또 공격용도 된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리가 없는 데는 방패로 사람들이 그 가교를 만들어가지고 건너기도 했고, 용도가 다양하더라고요. 믿음의 방패도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2: 네. 자, 믿음의 방패는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전신갑주로 갖추라고 하신 건지 설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1: 먼저 성경을 몇 절 읽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시편 28편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 시편 119편 114절은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방패는 그 전신갑주 완전부장의 하나인데요. 이 방어용입니다. 물론 공격용도 되지만은 주 임무는 방어용입니다. 예,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로 창을 막고 화살을 막았답니다. 근데 방패가 시원사람 뚫고 들어온대요. 부실 방패, 잘못 만든 방패는 그 활이나 창이 뚫고 들어온답니다. 이 방패를 들고 불화살, 옛날 번역은 화전이라고 그랬는데요. 불화살을 막아라 그랬습니다. 이 불화살은 화살 끝에 불을 매달아가지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이 적진에 들어가서 집을 태우기도 하고 그 화살이 몸에 맞으면 몸이 불타버리고 아주 치명적 화살을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은 밖에서 오는 화살도 있고 또 내 속에서 생성된 화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컨대 정욕, 탐욕, 의심, 걱정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생성되는 불화살이고 마귀의 공격은 밖에서 오는 불화살이고 이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믿음의 방패로 골리앗을 이겨냈잖아요. 힘도 없고 소년이고 전략도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인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골리앗을 막아내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다윗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많은 시를 썼는데요. 그 시들을 살펴보면 그 다윗의 고백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주는 나의 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바위,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뭐가 겁나겠어요?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이 철저한 신앙을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아니 모태부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았기 때문에 성군으로 추앙받고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기리고 높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합니다. 변장술이 탁월합니다.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까운 친구로 변장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가장 선호하는 것 다양하잖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자가 마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마귀를 이기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포기를 안 합니다. 집요합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막는 방법이 뭐냐? 방패예요. 방패로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승리의 선물을 갖다 주고 영원한 세계를 조망하게 해주고 또 기도를 응답받게 해주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를 꼭 가져라. 무겁다고 내려놓지 말고 힘들다고 던져놓지 마라. 살아도 믿음의 방패, 죽어도 믿음의 방패. 아멘. 이 방패를 가져라. 가져란 말은 미래 완료형입니다. 한번 가져라가 아니고 지금도 가지고 내일도 가지고 영원히 가져라. 주님 뵙는 날까지 가져라.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가지십시다. 방패로 막아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막아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거나 포기 않게 해주시고 소중히 간직하고 날마다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 방패에는 두 종류가 있었대요. 손방패, 영화 보면 이렇게. 그리고 또 전신을 다 막는 전신방패.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패는 아마 전신방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신방패를 향하여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인데 예수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라고 사단이 쏘아대는 것이 불화살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공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은 아니죠. 이 1세기 권속들에게 있어서는 황제 숭배,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하고 섬기라 이 요구가 주어졌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는 것은 대단한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해버리게 되면 안락해지고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나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고통과 눈물과 시련과 일상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되어지는 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불화살이라고 하니까 그 이미지가 불화살을 맞으면 막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단의 불화살, 황제 숭배와 같은 이런 불화살을 맞게 되어지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삶이 편해집니다. 안락해집니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성도들의 삶 앞에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화살을 맞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불화살 제대로 좀 쏴가지고 내 가슴을 뚫어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하나님 주신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일은 대단한

0: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겁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방패를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불화살 앞에 노출되어지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살죠. 히브리서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생생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한 고문, 채찍질, 결박, 옥. 그 중에 제일 아픈, 가슴 아픈 표현은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누굽니까? 모세의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는 일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으로 거역하고 싶은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도 힘들지만 사단도 지금 힘들어요. 둘 중에 누가 먼저 주저앉느냐.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방패를 정말로 쥐고 있는 참된 신자는 사단이 주저앉는 그 시점까지 이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평생 동안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돼요? 이런 엄살을 많이 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편했던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믿음이 좋았어요? 꼭 코로나 오기 전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이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신자에게 예수 믿기 편한 날은 없습니다. 늘 이 싸움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례 끝 이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무거운데 힘내셔서 전신을 제대로 막으십시오. 왜냐?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 향하여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거 한 방만 제대로 맞으면 예수 믿는 이 믿음 포기하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붙잡는 자리로 우리도 얼마든지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들 입에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삶의 단 한순간도 주를 배반하는 일 없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사도 바울은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방패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방패시죠. 구체적으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설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이 낙심하기 좋고 또 무너지기 좋고 항상 부정적인 저희들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설득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설득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믿음이 뭐냐 하면 히브리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보이지

0: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낙심하죠. 아들을 기다려도 안 주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아브라함이 저 엘리에살이나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너 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봐.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죠. 나의 낙심을 택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라. 그분의 설득을 신뢰하는 것. 네 자식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이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설득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이 들음이 영어로 hearing입니다. ing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완료형이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브라함이 좌절할 때면 주님이 꼭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또 좌절할 때면 또 약속하십니다. 이제 뭐 99세가 돼서 거의 포기할 때도 나타나셔서 또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럴 때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것 같음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설명해주고 믿음의 조상의 본이 되어두고 있죠. 또 나 스스로도 항상 나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걸 셀프톡이라고 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인간은 하루 종일 누구랑 제일 많은 말을 하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네, 나 자신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시편 42장 11절에 좋은 모델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이게 누가 한 거죠? 모세에 대적했다가 쫓겨난 고라 자손이 낙마하지 않고 왜 불안해해? 하나님을 찬송해. 시편 84편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라면 지도자라면 우리의 가족들, 낙심하기 좋은 우리 직원들, 교우들, 동료들을 믿음으로 설득해주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정말 불화살이 막 난무하는 악한 날에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악한 날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 삼아, 즉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늘 나 자신을 설득하고 또 우리의 동료들, 공동체를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로마 군인들을 집단 방패술이라고 그랬던 로마 영화 보면 멋있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가 함께 방패 삼아 신앙을 지켜나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신뢰하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한 날,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곁에서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담대해라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방패 삼아 우리가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1: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방패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사탄 마귀들이 복종하고 우리는 또 그들이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믿음의 방패가 이렇게 흔들흔들할 때가 많아요.
2: 나름대로는 진짜 각자 진짜 착하게 살라고 이런 그런 마음들도 있으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화살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막 내 주변을 막 공격하고 이제 막 믿음마저 이제 아사갈려.

0: 싶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믿음의 방패를 그 뚫어버리려는 그 불화살의 그 정체에 대해서 한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 질문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잠적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인 중직자 하나가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에게 불화살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목사님이 이제 사라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전혀 딴 사람이 되 계셨어요. 의욕을 잃어버리시고 참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저런 게 참 불화살이구나. 아, 저런 게 참 훌륭한 목회자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뭐 그런 거겠죠. 오늘날의 불화살들이
2: 착하게 살면 그 불화살이 안 날라올 것 같은데 그거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잖아요. 그분의 제자로 사는 우리의 운명 또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착하게 살면 더 불화살이 많이 날라옵니다. 오히려 악하게 살아야지 불화살을 덜 맞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불화살이 날아오는 그 장소에 가 있으면 불화살을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탕과 한 편 먹으면 불화살 안 맞아요.
0: 쏘는 곳에.
2: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을 기초로 한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불화살은 끊임없이 날아온다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뚫린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 뚫립니다.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다른 방패 들고 있어서 그렇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라고 들고 있는 것이 자기 의의와 자기 고집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들고 싸우다가 이게 왜 방패를 들었는데 효과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진실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사단의 그 어떤 불화살도 결코 그 믿음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행하셔서 성취하고 이루신 그 일, 그 의의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3: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착하게 사는 사람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의 결이 달라요. 착한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요. 화살을 맞을 가능성이 100%가 있고요. 그다음 믿는 사람은 화살 안 맞아요.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방패라고 하는 건 바른 방패라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딴 거 들고 방패를 생각을 하니까 뚫리고 화살 맞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방패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방패가 변하겠어요? 어떻게 믿음이 변하겠어요? 괜찮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냥 무거워요. 방패는 가볍지가 않아요. 부채가 아니에요. 전신 방패, 손방패가 있는데 이거 아무나 방패 못 휘둘러요. 근육질러야 방패를 드는 거예요. 무거워도 방패라야 되고 가벼워도 방패라야 되고. 근데 딴 방패 들고 있으면 자신도 방어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교인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성경 백독한 사람, 성경을 세 번 쓴 사람, 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 근데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지적하셨잖아요.

0: 그래서 신앙 생활은 잘하는데 생활 신앙이 약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생활 신앙이 약해요. 사는 꼴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방패가 약한 거예요. 착하게 살더라도 방패가 없으면 불화살 맞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라도 믿음 방패를 가지면 이길 수가 있고 선하다 선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세계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보라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이냐 뚫리는 방패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방어 무기가 튼튼하지 않다면 또 그것도 문제고 그걸 또 똑바로 들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인데 보통 불화살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 이것 정말 보통 무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확인하고 있어요.
2: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어떤 불화살도 뚫지 못할 무적의 믿음 방패를 갖기 위한 질문 타임.
2: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전신갑주를 언급한 구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다른 방어 무기들 위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한 건지 우리 박정숙 목사님께 첫 번째 질문.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했는데 바울은 믿음을 우리의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0: 그 방패가 두레온이라는 헬라어더라고요. 이거는 온몸을 가리는, 설교자 말씀하셨잖아요. 온몸을 가리는 방패를 의미하는데,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온몸을 가리는 방패.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에 첨가해서, 그걸 뛰어넘는 방패. 그런 뜻이더라고요. 잘못된 방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의 믿음도 잘못된 거고, 외식하는 믿음, 뭐 포장된 믿음, 예수 없는 믿음도 있어요. 예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방패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방패, 흔들리지 않는 방패를 가져라, 그런 뜻이고요. 왜 하나님의 방패라고 구약은 얘기를 하고 바울은 믿음의 방패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방패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방패는 사물이잖아요. 물건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하나님 이꼬르 방패, 물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방패로 믿었다. 나를 막아주시고, 산보다 더 높은 산. 방패보다 더 강한 방패, 이 세상에 없는 피난처 하나님. 아멘. 이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제 바울은 그것을 믿는 게 방패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4: 네. 그럼 제가 이어서 우리 이건우 목사님께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불화살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의 방패로 멋지게 물리치고 승리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언제나 가장 큰 힘은 연합이라고 하는데 네.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5: 네, 많죠. 뭐 한 예로 느헤미야 이야기할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하죠. 그때 산발라 도비와 같은 사마리아 총독들이 권세자들이 불화살 쏘죠. 막 고발장 날리고 위협하고 또 살인을 음모하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잘 처신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방패를 들게 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말했는데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낙심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0: 예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설득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을 믿으라 설득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되지 않았던 건축이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서 똑딱 세워지는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공동체가 같이 방어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들은 집단 방패술이라는 걸 이용했다고 그래요. 뭐 영화 속 기억하면 뭐 알 겁니다. 그 멋진 방패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촥 해서 그거 뭐 반을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전도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혼자서는 넘어지기 쉽고 둘은 버티거니와 삼교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1: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전에 김관석 목사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콕 집어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믿음의 박패를 꽉 잡고 있기가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냥 주일마다 가서 이렇게 혼도 나고 해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당도 제대로 못 가죠. 뭐 회배가 잘 회복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죠. 그래서 믿음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더욱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제가 좀 못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흔들린 믿음이면 그거 애시당초 믿음 아니에요.
3: 아니요. 아이고.
2: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사라져가지고 종교를 통한 자기 만족과 위안을 가질 수 없어서 지금 다들 괴로워하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온라인 예배가 이제 한국 교회 보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이상한 현상과 진풍경을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온라인 11시 반에 이렇게 예배가 시작을 하면 우리 교인들만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3: 아, 그렇죠.
2: 이게 보니까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 계신 브라질까지 막 들어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접촉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 교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었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남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한테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런 온라인 예배나 뭐 온라인으로 성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많은데 말 그대로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우리 교인들도 만나지를 못해요.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 외국에 계신 분들하고 더 많이 접촉하고 그분들과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분들이 헌금도 보내고 더 상위 가정의 성경 공부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해가지고 교제가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은 한 3주 정도 됐나? 재미나는 일이 있었어요. 전남 구례에 있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행신침례교회 온라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 목사님 나는 죽기 전에 한번 보고 봐야 되겠다 해서 전남 구례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대중교통을 타고 우리 교회 12시에 도착을 해요. 우와. 거기서 저하고 식사하고 저하고 대화 2시간 하고 다시 차를 타고 거기까지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리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떤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변명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수단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정신 상태가 썩어 있는 거 아니에요.

0: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코로나든 아니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지금이라고 해서 더 힘든 것은 분명히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까? 올포원 방송이 사라집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수단들이 우리 옆에 많이 있다. 그것 붙잡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네. 아멘.
2: 교회가 좋은 게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일 텐데 믿음의 방패를 좀 맞대서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 본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치명적인 불화살들을 마구 지금도 쏘아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공격 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명심하면서 그들도 때로 덤비지만 우리도 때로 막을 수 있다. 어허, 이런 좀 용기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3: 이제 사람인지라요. 예, 사명, 예, 어마무시하게 막 와 가다가도요. 분명히 사람인지라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믿음의 방패인데 흔들흔들 제 역할을 못할 때. 그런 때가 분명히 사람인지라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목사님들에게도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쓰러지려는 방패를 다 잡은 방법 뭐였는지 진짜 방법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서 믿음의 선배로서 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가장 선배님부터. 네.
0: 목사님 믿음의 선배라고. 네.
4: 가르쳐주세요, 네. 선배님.
1: 전혀 아닙니다. 저는 후배입니다. 인간은 변덕이 심해요. 가변 차선과 같아요. 서울시는 가변 차선이 있거든요. 시간대를 따라서 차가 가는 노선도 있고 못 가는 노선도 있어요. 그걸 가변자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변자선 같은 인간이 믿음을 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죠. 믿음이 변덕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변덕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믿음은 안 변해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거, 믿음을 담고는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자체는 부동이니까 그 믿음을 내 안에 제대로 간직만 하면,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내주라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같이 계시면서 야 그러면 안 돼. 너 왼쪽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와야 돼. 나를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방패 무거워. 내가 아직 거들어 줄게. 내려놓으면 넌 내려놓으면 죽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속에 계시면서. 그게 목사라고 그래서 뭐 믿음이 반석이고 변치 않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상황을 대면하고 사람을 대면하는 그 자세나 입장은 똑같아요. 그 어떻게 하느냐? 더 엎드리고 성령의 말씀에 도움을 받고 날마다 나를 지켜 복종시키고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노력. 그걸 중단하지 말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지. 믿음이 좋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도 선택이고 희망도 선택이잖아요. 우리는 희망을 선택을 하고 긍정을 선택을 하고 영혼을 선택을 하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킨다면은 탈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0: 저는

0: 킹덤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저 믿음이 흔들리죠. 아빠 목사인데 왜그 모양이야? 또 우리 사람이 또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또 전혀 목사 같지도 않고 어떨 때는 신자 같지도 않은 내 모습에 아내가 또 상처받는. 그리고 어쨌든 저의 삶과 목회 활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내 믿음이 같이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 흔들린다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모든 거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요런 경우가 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름 그것에 근거한 삶의 기대가 다들 있잖아요. 소망들이 있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소원들과 하나님은 판판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른 것들을 주시고 다른 삶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대들이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까지는 참아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인생도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그 신앙이 흔들렸던 경험들이 있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사단은 저를 참소하더라고요. 참소. 저한테 객관적으로 없는 내용으로 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실상을 근거로 저를 막 찔러대더라고. 막 찔러. 네가 목사냐? 네가 신자냐? 어? 네가 갖고 있었던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이냐? 종교지? 하면서 막 찔러대더라고.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어떤 초월적인 종교적인 체험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삶의 경험도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였어요.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 알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든 요구들을 내가 이미 성취하고 이루었고 너의 잘못과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다 무너진 그 지점에서도 용기 내어서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1: 네.
0: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라고 항상 뭐 충만하고 좋지는 않습니다.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1년 전에 대구에 내려갈 때 저희 교회가 좀 아픔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이 전화가 와서 축하를 해줘야 될지 애도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사연이 있는 교회였고 제가 내려갔는데 한 1년을 가위가 눌리는데요. 밤만 되면 가위가 눌리고 뭐 2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는 거. 그렇게 한 1년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어느 수요예배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나 못할 것 같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장로들이 이제 한 달간 릴레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냥 30분 되셨는데 그분들이 한 달간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또두 번째 달또 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전 교인들이 이렇게 릴레이 금식에 동참하시고 교회가 결속이 되기 시작해요. 1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됐고 또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목회를 잘 완주하시고 끝내신 선배님들의 책이 아까 좀 팁을 달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0: 우리 박 목사님이 쓰신 완주자의 노래. 예, 읽어봤어요?
1: 아니요.
0: 네, 두 권 있는데 하나 줄게요. 네.
2: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1: 목사님 사인해서 좀.
0: 우리 목사님도 충신교회 가셨을 때 교회가 참 어려우셨는데 그걸 극복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아무리 목회자라도 혼자서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가 갔던 길을 미리 가신 분들이거든요.
3: 맞아요. 네.
0: 그분들의 체험이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공동체에게 도움도 청하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책과 조언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떤 불화살이 와도 거뜬히 막아낼 우리 방패 군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살리고 또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코로나 시대의 암울함도 믿음의 방패라면 끄떡없겠다. 좀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코로나 시대의 전신갑주 네 번째 믿음의 방패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박 목사님.
2: 방패만 있으면 겁날 게 없다.
4: 아멘. 아멘.
2: 확신합니다. 네.
1: 저에게 믿음의 방패는 좋은 침대다. 좋은 침대는 안 흔들리잖아요.
3: 흔들리지 않는 편인데.
1: 아무리 뛰어도 안 흔들리지.
0: 저는 주님의 설득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낙심하고 부정적이 되기 쉬울 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항상 약속으로 설득하셔서 용기 내게 하시는 주님의 설득이다.
3: 네. 끝인사도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강력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1: 어떤 불화살도 다 소멸시키는 믿음으로
5: 하나 되는 시간
6: 올포 와! 와!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일 골짜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산을 올라야 하고, 만일 산 꼭대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구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대가 추구하는 바라면 눈을 감고 생각하라. 철학자이자 시인인 칼릴 지브란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쌍꼬리 부전나비라는 나비가 있거든요. 햇빛이 비치면 보라색 광택을 띠고 흑색 줄무늬 날개를 가진 작고 앙증맞은 이 나비는 지금은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나비를 지키기 위해선 가장 먼저 개미를 지켜야 한다고 그래요. 애벌레 시절에 일개미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개미굴에서 기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개미를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세상에 뚝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한마디 말이 또 별거 아니라 여긴 약속 하나가 인생의 크고 작은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노래 한 곡이 여러분 마음에 가닿아서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Thank you.

이름도 참 어려운 쌍꼬리 부전나비. 제가 이 나비를 보면서 참 호랑나비를 닮기도 했고요. 자꾸 앙증맞은데 이 나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미를 지켜야 하고 또 개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 잘나서 혼자 잘 사는 것 같지만 어디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살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잘 되길 기도하는 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끈을, 그 인연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감사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겠어요. 첫 곡으로 조수와 작은 불꽃 하나가 전해드렸고요. 8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 나비 얘기가 나와서 나비라는 곡을 생각하시고 첫 곡으로 이 곡이 나오지 않을까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조금 오프닝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곡으로 밀어놨고요. 원성남님께서 주영훈 드림온 신청하셔서 이 곡 듣고 포스 앨범에서 소양이 부르는 나비까지 이어 듣습니다.

소향의 목소리로 나비 들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는 오후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다들 잘 보내셨죠? 후야마미님. 어쩌면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꾸물꾸물하더니 해가 쨍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허유미님도 며칠 만에 파란 하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3213번님도 오셨고요. 몸이 점점 완쾌되어가는 느낌이에요. 큰 병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이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멋쟁이님의 신청곡 김단비가 부릅니다. 긍휼.

배고픈 고질라님, 거기서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현관에서 저희 CBS 아마 방문하신 것 같은데, 예, 저를 만날 수 없으니 소리 지른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이 신청곡을 더 크게 들려드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위드갓 앨범에서 들었고요. 김담비, 긍휼이었습니다. 당양로의 찬양 한 곡 한 곡이 여름날의 시원한 그늘막이 돼주고 피곤한 하루의 따뜻한 저녁밥상이 돼주고 포근한 잠자리의 침대가 되어줄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지? 오수래양님도 계시고요. 뿌꾸레미님의 신청곡 이어가려고요. 따뜻한 기운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온기, 예, 이 곡 이동희가 부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오늘은 김은현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조셉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기흥 저수지에서 들으시는 안젤라님, 저수지에서 듣는 당향로는 또 다른 느낌 아닌가요? 세라벨님, 저희 아들 2024년 9월 30일 해군 입대해서 드디어 내일 해군 만기 전역합니다. 아들 데리러 가려고 내일 연차 내서 오늘 종일 바쁘게 일하고 퇴근 중인데요. 같이 전역하는 동기도 있다고 해서 꽃다발을 두 개 샀거든요. 남자 아이들이지만 좋아해 주겠죠. 무사히 군생활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내일 두근두근. 예, 우리 당양로 가족들도 많이 지금 축하를 하고 있고요. 진짜 애썼고 잘해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생활 또한 또 하나 이제 뭐랄까 벽을 넘은 거잖아요. 산을 넘은 건데 이제 잘 넘었으니까 다음 산도 잘 넘으리라. 군에 갔다 오면 뭐 그 시간 동안에 더 마음을 자라게 하고 몸을 자라게 하잖아요. 그게 또 튼튼한 뿌리가 돼서 앞으로의 생활도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아, 근데 예, 군에 간 아들이 저는 없는데도 이렇게 예, 기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전역을 했다 그러면 야, 잘해냈구나라는 기특함이랄까 기분이 좋아요. 2262번님의 신청곡 함께 지어져 가네 팀록 워십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은근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네.

퇴근 무렵 민원 전화로 멘붕이 왔어요. 내일 안내 나갈 민원건들 회신의 대본 작성해두고 퇴근하는 중입니다.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미리 글로 작성해놓는데요. 은근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가끔 여행지기님의 그 민원 대응, 아주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사연을 받았을 때와 비슷한 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곤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좋은 얘기들을 거의 뭐한0.0002% 빼고 다 좋은 얘기들만 들어서 어떤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풀거나 마음을 안심시키거나 또 앞으로의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일들로 보면 큰

맥락에서는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멘트를 미리 써서 그걸 얘기하는 거는, 예, 내가 한번더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곱씹어 보고 또 상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6월 28일 남성 중창단 봉헌 찬송 충만, 예, 연습하신다고요. 함께 지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아침마다 성경 1독과 큐티하고 있는데, 큐티는 벌써 5월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성경 1독, 내일이면 에스라 읽습니다. 어우,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니까 힘이 되고 하루하루 은혜가 돼요. 6244번님, 계속 응원합니다. 말씀으로 더 하루하루가 채워지길 바라고요. 손경민, 은혜, 갈보리 승어지가 부릅니다. 1부 끝곡이에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이음자리표 송지현이 부른 좋은 날. 이 곡은 레몬나무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요즘 아르바이트 아이들의 고민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함께 조언도 하면서 고민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 계시다고요. 아유, 좋아요. 요즘은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몬나무님이 듣고 또 경험을 얘기해 주고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날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날 맞죠? 당신을 향한 노래 2부고요. 아, 저희 막내 아들 다음 달 9일에 입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기도하고요. 3일에 속초로 아내와 셋이서 놀다 오려고요. 예,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격려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데이비드님 막내 아드님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네요. 생방송 오랜만에 듣는 느낌? 하루라도 못 들으면 예 뭔가 좀 아쉬운 다정한 그레이스님. 오늘 자녀가 소속된 담당 목사님 만났는데요.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다 보니 신앙의 고민을 함께 지지해 줄 분 필요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자녀 꿈이 바뀌었는데 성직자에서 체육교사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그러면 되겠어요. 체육교사인데 그 선생님이라는 그 직분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향기로 전해지는 그런 선생님이면 좋겠네요. 정말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선생님이 꼭 필요하거든요. 다정한 그레이스님. 오늘부터 또 기도 제목이 바뀌었겠네요. 에베네셀님, 인천에 사는 작은 누님과 통화를 했는데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내일 방문해서 식사 대접하고 위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몸이 아프면 마음도 좀 아프게 되고 그게 또 다시 몸으로 이어지고 그러거든요.

에베네셀님의 그 방문이 그분께 큰 힘이 되고 또 몸의 아픔을 낫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행복한 요한나님께서 지호가 오랜만에 왔군요. 유치원에서 나오는 길에 엄마 오늘은 수원 하부지 한미 집으로 가요. 그러게 좀 그래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지호 보면 다 좋아지실 거야 이렇게 어쩜 이렇게 대견한지 우리 지호를 위해서 함께 들을까요? 히스플랜 앨범에서 찬호울이 부릅니다. 너는 꽃이야.

우리 당향노를 듣는 꼬마 청취자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너는 꽃이야 찬호월이 불렀고요. 수평기님 어머님 김서윤 권사님 모시고 손잡고 함께 주무셨대요. 아, 꼭 잡고 손잡고 꼭 잡고 그렇게 주무셨죠. 당향노 가족분께서 보내주신 용돈으로 불고기와 막국수 드시고요. 또 팔당으로 드라이브 했습니다. 아, 어머님께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셨네요. 그리고 지금 당향노도 함께 듣고 계신 권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송경민 목사님 곡이 너무나도 많이 신청곡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 곡은 주말에 녹음할 때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생방송인데 미리 알려드려요. 그때 다시 또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쿠람데오 행나님께서 서울에서 지내던 곳을 떠나서 오늘 언니네 이사했는데 동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아요. 좋은 일만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이웃 또 좋은 환경에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믿음의 가정 신청하신 곡 김명식이 부릅니다.

내일 영광이와 며느리 귀국합니다. 와, 기다려주시겠어요? 오랜만에 보는 건데, 예, 자녀 신청하신 곡 영광여건 아빠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좋은 날 맞아요. 예, 오늘 좋은 날이에요. 여러 가지로 좋은 날입니다. 백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좋은 친구 209님이 위러브 어두운 날다 지나고 신청하신 곡 걸어놨어요. 3665번님, 안 됩니다. 대상포진 안 돼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거는 면역력 문제니까 진짜 의사 선생님 얘기대로 그냥 무조건 쉬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력으로 쉬는 것도 기술이고 노력이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의 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또이 구절을 보셨네요. 근데 이 기술 쓰셔야 돼요. 그냥 전력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쉼하시면서 당향도 함께 해주시고요. 은하수 구수롱님, 사촌 동생들하고 저녁 먹으러 갑니다. 듣게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라니님, 러닝복으로 갈아입고 탄천 뛰러 갑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피곤해도 좀 뛰면 이 피로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웨이홈 달리기 신청하셔서 어둔 날다 지나고 달리기까지 듣고 예, 축하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나바님께서 21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2001년에 만나서 4년 연애하고 2005년에 결혼. 대학교 2학년인 큰딸과 고3인 둘째 딸과 오서원도 선 살고 있죠. 꽃집에 예약해놓고 찾으러 갑니다. 문구는 눈 깜짝할 새 흘러간 21년. 당신과 함께여서 모든 순간이 봄날 같아서. 봄날 같았다. 예, 결혼 기념일 축하해 나의 아내. 아니, 너무 달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달달합니다. 아니, 특히 저는 그 봄날 같았다라는 것도 감동이었지만 결혼 기념일 축하해 나의 아내, 이게 이렇게 다정하게 들리네요. 라마님, 결혼 21주년 아내분과 함께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매일매일이 결혼 기념일 같이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그리고 소중함을 기억하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행복한, 또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리라 믿고요. 지금도 그런 가정이고요. 축하곡으로 뭐가 좋을까 잠시 고민했는데 이 곡이 생각났어요. 이씨가 이씨아에게 김보규, 이상혁, 이시연, 오종훈, 안혜정이 부릅니다.

아니,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깜빡하신 거예요? 15주년. 담비님! 다행이에요. 그래도 오늘 진학이잖아요. 이렇게 알게 돼서, 그죠? 담비님의 결혼 15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언제는, 뭐,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매일매일 행복해서, 예, 그러리라 믿고요. 서로의 존재가 귀하게 다가오는 오늘이길 원합니다. 축하드려요. 라바님의 21주년도 축하드리면서 이슈가 이시아에게 들었고요. 박종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희망은광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무실에서 저녁 간단히 먹고 집에 걸어오는 길, 전도하시는 권사님과 선거 운동원과 인사하면서 요즘은 각 교회마다 총동원 전도, 선거 운동과 길거리 분위기가 웃는 얼굴이 많이 보여서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라도 예수 사랑을 전하는 밝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뭐그 웃음이 지어진 웃음이든 진심이든 어쨌든 뭐 거리에서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으니까 함께 밝아지는 것 같고 그 밝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 선출된 뽑힌 분들은 좀 제대로 정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늦둥이 마음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사연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105세가 되신 어르신 얘기인데 병원 입원 후에 퇴원하시고는 밖에서 뵙질 못해서 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님이랑 공원을 나오신 거예요. 어찌나 반갑든지 뛰어가서 손을 잡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밥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안 부르셔서 못 가셨다고 해서 좀 뭉클했습니다. 배정자 권사님 건강하세요. 우리 늦둥이 마음님이 얼마나 반가우셨을까. 막 뛰어가서 손잡고 인사했던 그 모습이 그려지고요. 우리 늦둥이 마음님도 배정자 권사님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자주 또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혜경님 습하고 꿉꿉한 날씨지만 마음은 뽀송뽀송 좋습니다. 하영천사님께서 파이디온 앨범에 있는 믿음에 굳게 서요 신청하셨어요. 아마 아이와 함께 듣고 싶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파이디온 선교의 믿음에 굳게 서요.

이 찬양 한 50년 전 것인데 제 입에서 나오네요. 이게 무슨 노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죠? 어디서 나오죠?

네. 이 찬양 한 50년 전 것인데 제 입에서 나오네요. 여름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 새롭고요. 처음으로 들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저도 50대 후반에서 이 찬양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네, 1611번님. 저도 이 노래 부르면 아직도 마음이 좀 뭉클하고요. 좀 뭐랄까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예, 그렇더라고요. 잠깐만요. 레인보우가 왜 들리죠 여기서? 예, 아마 이 컴퓨터에 레인보우가 켜져 있는데 그게 지금 스피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젠 괜찮죠? 네. 음악은님, 벌써 끝나가는 시간이네요. 안 돼요. 아쉬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쉽고요. 하지만 내일이 우리에겐 또 있으니까 함께 6시에 오실 거죠. 9858번님. 새벽 예배부터 아침 시작하면 사실 오후 시간 지나가면 피곤하고 졸리기도 한데 당향도 함께하다 보면 그 피로감이 싹 사라져서 저녁 준비도 기분 좋게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 사연 들으면서 제 마음의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마술에 걸리기도 하고요. 네, 당향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여러분께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희가 연주곡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곡으로 연주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고요. 저는 내일 6시에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0: 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내가 80세가 되기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쓸데없는 일로 나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았을 따름이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서 몸을 쉬었다. 쓸데없이 몸을 일으키거나 서 있지 않았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깜깜한 먹구름처럼 우리 하늘 위를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을 봅니다. 그 어둠을 거두기 위해 오늘도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들의 무심함 속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보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황화자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대학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예수 앞에 나오면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신영옥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근데 교회관이 바로 이 곡을 또 부르고 오니 행복했습니다. 한곡 부탁해요. 김명희님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요한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0380번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황혜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맨 성령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댓길님께서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조영은님 새벽 기도회를 향해 걸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고요. 보라미님께서는 26일 교구 은퇴 재직분들 야유회 가셨는데 너무 덥지도 않고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다녀오실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예. 그리고 카멜로우님께서도 샬롬하고 인사 건네주셨고요. 작은성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샬롬규님께서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요즘 하는 일도 되는 일도 없고 물질이 부족해 사랑하는 이도 떠나보내야 하다 보니 또다시 불신이라는 게 생기네요. 고난 중에도 주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샬롬교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뉴클리언스의 그런 사랑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산청바라기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도토리님께서 교회 헌신예배 때 부르기로 한 곡이라고 꼭 들려주세요. 김포교통기사님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신청하신 곡은 영어로 된 곡이어서요. 우리말로 된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살아계신 주 명지 홀리 보이스의 찬양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샤론의 꽃 예수, 구현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드보라 메이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8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시편 8편은 모든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창세기 1장에 대해 시편 8편으로 화답하는 듯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8편 1절의 찬송을 마지막 9절에도 동일하게 드림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찬송과 최선의 경배를 올립니다. 어린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사울의 원치 않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도망자로 살았지만 광야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에서 다윗의 고매한 믿음과 주를 향한 신실한 고백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은혜와 인도하심에 먼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섭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0: 박정호의 찬양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들으셨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지구촌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꽃마리님께서는 지금 큰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연합회 여전도회장단 회의와 임원단 훈련이 여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일정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김영근님께서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온통장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

동행하셔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모쪼록 안전하게 힐링의 시간 되시기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낙천 김용수님, 반갑습니다. 엄마 같은 저의 큰 누님 건강 보살펴 주소서 하셨고요.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그레이스님, 오랜만에 문자 드려요. 여러 곡을 적어주시면서 들려주시면 감사요. 새벽 찬양 찬송 참 좋은 거 아시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들 가운데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듣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소리엘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김정선의 주는 나를 지키는 자 보내드릴게요.

나의 시는 발견이어야 한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행일 수밖에 없다. 길에서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 어쩌면 이것이 나의 시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신경님의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있나요? 나그네 같은 우리 삶,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박인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선명회 합창단이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실로암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0: 오직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 앤 리츠.
0: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 앤 리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4: 솔루션.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커피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숨겨진 욕망과 은밀한 동기까지도 다 아시오니 죄의 본성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해 주시면서 신청곡으로 우린 주를 만나고 어노인팅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오늘이기를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0: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훈장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고 훌쩍이는 아이가 등장하는 그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원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입니다. 훌쩍이는 친구를 보며 속으로 웃고 있는 것 같은 개구장이 동무들. 쓴소리를 하고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듯한 훈장님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담겨있죠. 그가 이렇게 일상의 장면을 소중하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찍이 그가 아들에게 남긴 편지에는 학비를 미처 다 마련하지 못해 쩔쩔매는 아버지의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표정에도 집중했던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이 시간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작은 표정과 몸짓까지도 일상의 소중한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멀시미의 Even If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이에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아, 이 단원 김홍도의 이 사진, 네, 아, 사진이란다. 이 그림, 네, 기억이 납니다. 막 정밀하게 막 그린 건 아니지만 정말 슉슉슉슉 빠르게 붓이 그런 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각각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런 멋진 그림이죠. 아,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단원 김홍도의 마음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또 내 마음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강점이 있었군요.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에 CCN 캠프 2시간 동안에 서로의 일상의 모습들을 잘 그려내고 함께 그 그림들을 잘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오늘의 일상의 이야기들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도 소곤소곤 대화도 이용하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광고 듣고 오늘의 노래들, 오늘의 이야기들 배달합니다.

0: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케인의 What Jesus Do, WWJD, What Jesus Do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같은 제목의 소설이 꽤 오래전에 유행했어요. 네, 꽤 오래전, 정말 오래전이죠. 제가 대학생 되니까. 그래서 어떤 뭐 미국을 배경으로 해서 작은 도시의 선생님이었나요? 목사님이었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삶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뭐 그런 과정들을 담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로도 나왔던 것 같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WWJD라고 써진 어떤 그 손목 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삶의 어떤 고민이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What do Jesus do? 우리의 시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일상의 모습이었던 그 서당의 모습을 잘 이렇게 포착해서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긴 단원 김홍도의 그림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아름다운 모습들 또 이건 예수님이 보셔도 정말 좋았을 거야. 나는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저는 오늘 오전 내내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 뭐 이 컴퓨터 앞에서 한참 막 이렇게 막 정리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도 질문을 했어야 됐네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두 시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을까? 요 노래를 틀었을까? 저 노래를 틀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걸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래를 선곡하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그러면 찬송가 이어들을까요? 초롬입니다. 주사랑 안에 살면, 그리고 땡스기빙 밴드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러니까 주사랑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면 되겠는데요. 너무 부럽다.

주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땡스기빙 밴드 그리고 주사랑 안에 살면 초롬의 노래 두 곡이어 들었습니다. 사연이 하나 왔는데요. 조금 긴 사연인데 우리 함께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향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우리 교회에 폐암으로 1년을 못 넘기시다고 했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인들이 매일 중보기도 하고 권사님도 예배를 참 사모하시면서 7년을 지내시고 계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오늘 교인들과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부디 주님 품에 안겨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금요 찬양 콘티에 들어있는 곡 Holy Forever 신청합니다. 연습하다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어 버전 거룩 영원히로 들려주셔도 되고요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 많죠.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에서도 그렇고 또 중보 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했는데 때로는 정말 주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병의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기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는데 우리 커피향기님의 교회에서는 정말 7년간 같이 그렇게 권사님과 함께 기도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아름답게 보이네요. 마지막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시간들 아마 마음속에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Holy Forever 저희가 가까이에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먼저는 잔치 공동체의 노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순전한 예배 메들리로 같이 듣겠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삶의 예배, 그리고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잔치 공동체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순전한 예배 두 곡이 이어지는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두곡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 일상의 공간에서의 우리 삶의 태도를 예배로 노래한 곡이죠. 때때로 예배합니다. 그러면 뭐꼭 예배당의 모임이나 어떤 이렇게 순서를 갖춘 시간을 통해서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면, 정말 일상의 모두다가, 일상의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렇게 치면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고, 주일이 아닌 시간에는 안 거룩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노래들 들으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딱 맞추는 시간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CCN 캠프가 되면 참 좋겠어요. 네. 예쁜 나나님께서 찬양 아니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하셨는데, 네, 여긴 뭐 CCN 캠프니까요. 네. 가끔 아주 넓게, 예, 아주 넓게, 의미가 굉장히 그 좋은 가요라고 불리는 곡들을 틀기도 하는데, 네. 뭐, 어떤 곡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503번님께서, 피디님, 조찬미 씨, 낮에는처럼 밤엔다처럼 찬송 꼭좀 부탁드립니다. 꼭 듣고 싶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낮에는처럼 밤엔다처럼 읽고 우리 며칠 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방송에서 또 듣고 싶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음악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거의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우리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라디오에서 같이 듣고 싶어요. 꼭좀 들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방송 함께 듣는 분들과 같이 들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신청곡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들려드리죠. 먼저는 나음의 생명의 은혜 듣겠습니다.

조찬미의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들었고요. 비공개로 찬송이 아닌 곡으로 한영애님의 누구 없소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 노래에서 누구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헤매는 지체들로 해석해봅니다 하셨어요. 한영애의 누구 없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그 곡이요. 네. 또 리니님은 찬양이 아닌 다른 노래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CCN 캠프에서는 이름 그대로 CCN만 틀어주는 방송이길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네, 아, 그 말씀도 맞아요. CBS 음악 FM, 표준 FM 또 조이포유에서는 세상의 많은 음악을 서로 선곡하고 들을 수 있죠. 네. 뭐 여러분의 신청도 있고 방송을 준비하는 진행자분도 제작진의 의도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이 노래가 우리가 함께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절대 안 돼. 뭐 무조건 안 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CCN 캠프라는 이름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노래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하도록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잘 된다고 막 바꿔 부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해 부탁드리고요. CC 와이너스의 노래 홀리 포에버, 보통 크리스 탐리 노래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CC 와이너스의 노래로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격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통을 훨씬 더 오래 참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애덤스는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절정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온다며 격려를 영혼의 산소라고 칭했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위대한 영향력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부흥의 불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겉모습은 바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깊은 잠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곧바로 무기력한 모습에 빠져들게 됩니다. 뜨거운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잊어버린 채 그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버텨내게 되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는 비어있고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잠든 영성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때 메말랐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참된 영적 부흥은 교회의 외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전에 바로 내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헌신하는 사람이 적을까? 라며 다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위에 서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 심령이 살아나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흐르고 구원의 감격이 불타오를 때 비로소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성령으로 깨어났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겨가야 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로만 결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원하십니다. 핑계와 불안,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이웃을 향해 구체적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초청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길 때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굳게 닫힌 영혼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영적인 게으름을 과감히 버립시다. 대신 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라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뜨겁게 세워주시고 메마른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소망을 꽃피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흥의 시작점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문 밖의 길들이 다 당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귀인이었던 많은 것들을 모른 척 하지는 않았던가. 이병렬 작가의 끌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문을 열었습니다. 1시간도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비밀글로 전달되니까요. 그쪽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 광고 있죠? 광고 듣고 뉴 CCM 만나볼까요?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자,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새로 나온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서 어서 모이세요. 오늘 함께 들을 새 노래는요, 박희봉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입니다. 박희봉 목사님이 작년부터 열심히 싱글 발표하시면서 이번에 다섯 곡 정도 담긴 앨범을 발표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도 있고 또 본인이 예배인도에서 사용하셨던 곡들도 담겨 있습니다. 박희봉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의 뉴 CCM이에요.

박희봉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노래 뭐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경험을 갖고 계신 캠프 애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네, 기타 한 대로 뭐 피아노 한 대로 네,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노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레코딩 녹음해서 발표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예쁜 노래들을 너무 옛날에 녹음은 좀 이렇게 뭐랄까 음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랑받은 노래들은 한 번쯤 다시 불러주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 아이 아빠님 오셨어요. 늦은 밤 찬양이 고파 왔어요 하셨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찬양 3인분 제가 주문 넣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드십시오. 아이가 날씨가 제법 더워졌어요. 밤이 되니 너무 시원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요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네, 제가 있는 스튜디오는 뭐 어차피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예, 낮 시간엔 또 너무 덥긴 하더라고요. 네, 이때 잘 이렇게 건강 관리하시고 또 점점 이제 5월 이번 주 이제 5월 지나가잖아요. 6월 되면 이제 또 이제 봄은 저리 가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세미나님 오셨어요. 감정 소모로 지쳐버린 밤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CCM 찬양과 목사님? 아, 저 목사님 아닌데? 위로와 웃음으로 이 밤에 행복하게 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듣고 싶어요. 나이트 근무 출근하면서 듣는데 계속 흥얼흥얼 스스로 북돋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나이트 근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마도 간호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병상에 있는 분들을 대하는 일, 또 같이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찬양 입에 딱 달고 감사를 전하면서 감사를 스스로에게도 전해주면서 토닥토닥하면서 걸어가시죠. 봄이 끝나간다는 말을 하고 보니까 그래도 좀 봄 노래 이어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오세연의 꽃말이, 그리고 정예원의 새잎을 틔우리니, 그리고 정주연의 노래까지 세 곡 이어듣습니다.

정주현의 새봄, 정예원의 세이플, 티우리, 우리 봄과 관련된 노래들 함께 들었습니다. 떠나가는 봄이 아쉽지만 이 봄이 또 지나가야 1년 뒤에 또 새봄을 기쁘게 맞을 수 있겠죠. 가까워지는 여름에게도 우리가 아유 뭐 이렇게 더워 이렇게 짜증 부리지 말고 어서 와 더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풍기하고 에어컨 준비다 했지롱 이러면서 말이죠. 여기 선풍기 준비하신 분 있어요. 준이비님, 샬롬, 캠프성웅님. 더위로 선풍기 틀고 자다가 목이 아파요. 그래서 꿀을 타서 먹었어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지금도 선풍기와 흐흐흐흐 하셨습니다. 아, 선풍기 시작하셨군요. 네, 선풍기 틀고 자면 안 된다는 말 있는 거 진짜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선풍기 틀어놓으면 이렇게 방 안이 좀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선풍기를 틀 때는 뭐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타이머를 해서 좀 꺼지게 한다던가 그 방법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선풍기 깨끗이 예, 꺼내서 닦은 다음에 방방이 넣어놔야겠어요. 네. 주원하다님께서 오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어쩐 일이실까? 병원 가서 또 검사받고 하려면 컨디션 좋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지금 빨리 주무세요. 지금 빨리 이게 딱 준비 딱 하시고 누워서 라디오나 레인보우는 볼륨을 조그맣게 줄여놓고 들릴락말락하게 해놓고 일단 주무세요. 내일 병원에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나이트 근무하신다고 신청곡 보내신 분 있죠? 세미나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지금 듣습니다.

전선아의 목소리로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님, 짐니에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이어들었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앱 업데이트가 있었죠. 네,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에서도 CBS 레인보우를 들을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오, 이제 막 그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가방에 넣고 안드로이드 워치 시계를 통해서 레인보우 앱을 듣고 이렇게 막 보실 수 있는 거죠. 아, 저는 그쪽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설치해 보셨나 봐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여주 왕자님께서 갑자기 핸드폰에서 CBS 앱이 안 열려요 하셨는데, 아니 어쩐 일이죠? 그럼 안 되는데 지금 삭제하고도 새로 설치해도 안 열린다고 하시는데, 그럴 때는 핸드폰을 전체적으로 리부팅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윌러브의 노래 듣습니다. 낮은 곳으로.

Here we came, this is our God. 함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 오, 사연이 하나 좋은 사연이 왔어요. 9838번님께서 우리 아들이 40살 토끼띠인데요. 이틀 뒤면 결혼을 한답니다. 여자친구 따라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결혼생활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따라 잠이 안 오네요. 매일 밤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진행을 너무 잘하십니다. 샬롬 하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 끝곡은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홍진호의 노래 들으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잣대와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무작정 사랑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 이후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돌려주는가 아닌가는 내 사랑을 결정짓지 않는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 안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상승하고 그러다 남김없이 사라지는 광경이다. 이서희 작가의 관능적인 삶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강명식의 찬양 천국 있으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품으며 이렇게 재치있고 유쾌한 찬양의 가사가 오늘 주시는 엄청나게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돈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오히려 건강해서 불평불만이라기보다 그것으로 죄 지을까봐? 아, 저 오늘 다시 한번 강명식 씨의 이 천국 있으니 찬양 가사가 마음에 콕콕 박히는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축복송 두 시간 함께 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사랑 이야기 하늘 위의 집 초가 삼간도 이렇게 시작하는 지금 추억의 찬양인데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세련되게 멋지게 불러주었습니다. 손영진의 은혜로다 역시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또 심어주는 멋진 가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흐릿한 날씨 그래도 주말에 점점 가까워오고 5월이 이제 자꾸만 손꼽아서 하루하루 5월이 가는구나 하는 마음이 또 듭니다. 자, 5월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지난 시간 돌아보며 우리에게 있었던 참 감사한 순간들 떠올려 주시고 또 그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마음도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그 노래를 예라모십의 주 내 아버지라는 곡을 딱 잡아두고 있었어요. 어제 CCN 캠프를 듣다가 이 곡을 들었는데 그 예라모십의 많은 곡을 또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 곡도 너무 좋은데 함께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또 오전 시간에 듣는 예라모십 곡도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목 부제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제키리님께서 예라모십의 하나님의 열심 주 내 아버지 두 곡 중 한 곡 선곡해서 들려주세요 하시며 지난번 저희 CBS 성경필사전 다녀가신 후기로 목동 안양천 뚝방길도 걸으셨다고 써주셨 기억이 나는데 강릉 사람이지만 이 목동 안양천 뚝방길 정말 너무 좋았다. 엄지척 해주시면 다시 한번 걷고 싶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곡이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선곡과 신청하신 곡이 딱 맞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로 전해드릴 거고요. 9089님 3월에 만학도로 늦은 공부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문불출 좌충우돌의 1학기였습니다. 그래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졌답니다. 오늘도 열공하시는 모든 만학도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시며 남궁송옥 내 삶의 이유라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라 무엇이 배추 내 아버지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또 이어서 이유석 비바람 내 눈을 가려도 국악풍의 찬양 신청하신 분 계셔서 바로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0161님께서 샬롬 이라면서 잘 듣고 있어요. 보내주셔서 찬양 듣다가 아이 국악풍의 찬양 한 곡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싶어서 얼른 626 서하얀 주님의 은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 꼭 듣고 싶네요. 이쁜이 님께서 오늘은 Only Worship 앨범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커피향기 님께서 오늘 천국과 관련된 찬양들을 앞부분에 말씀 묵상하면서 쭉 전해드렸더니 폐암을 앓다 여러 고비를 넘기시며 5, 6년 더 사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따님을 교회 전도하셨던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권사님의 기도의 사명으로 그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지선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권사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천국의 씨앗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할게요.

지선이 부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오니워십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역시 찬송가 함께 하셨습니다. 단비님께서 남동생이 대동맥 추적 검사 중에 MRI를 찍었는데 뇌를 열어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되었어요. 6월 8일 수술 후유증 없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는 사연 기도 제목으로 남겨주시며 젊으니까 잘 될 거라 믿고 기다리려고요 하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힐링 레인 마이클 W. 스미스의 찬양으로 1부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또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눌게요. Reaching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신혜숙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하신 곡, 그리고 이 곡을 들으니까 문득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 이 곡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봤어요. 아, 어제 본교에서 세계 선교의 날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간증과 축복, 공로패 증정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예, 추억이겠죠. 신혼여행 다녀와 아버님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다녀오라고 하셔서 남편과 둘이 갔다가 고종사촌 시동생님을 만나 온전히 3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분은 뜻이 있어서 40일 금식 중이셨답니다. 그런데 어제 30년 공로상 받으신 걸 봤네요. 부모님, 어른들 다 돌아가셔서 지난 30년간 만남이 없었다고 30년 만에 방송에서 뵈었네요. 고국에 계신 동안 건강히 계시다. 고국의 향수 만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오, 오랜만에 이런 추억을 또 떠올려 주시며 연결되면 꼭 만나서 그동안의 회포도 푸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데이비드님께서요,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시며 막내 아들 훈이가 6월 9일에 군대에 갑니다. 그래서 6월 3일 속초로 아내와 함께 셋이 놀러 갔다 오려고요. 군 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기를 아빠는 기도한단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연 주셨는데 이 곡이 원곡은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인데요. 제가 이 곡을 정말 정말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안토니 퀸 이렇게 발음을 했었던 그 미국의 명배우 있잖아요. 그분의 나레이션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참 많이 들었었고 그 이후에 최불암 씨가 정여진이라는 정말 노래 예쁘게 잘하는 그 아동 그 어린이 음반을 냈었던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거기에 이 곡이 있어요. 이 정말 정말 주옥 같은 곡인데 데이비드님께서 이 곡을 써주셔서 오늘은 이 버전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최불암 정여진 아빠의 말씀이라는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곡과 또 너무나 유명한 CCM이 기도하지만 가요로도 사랑을 받고 너무 많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오늘 아빠의 말씀 이 버전하고 약간 LP 느낌 나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들으셔야 왜 갑자기 축복송에서 이 곡이 나오지? 신청곡입니다. 신청곡이고 좀 추억의 버전으로 좀 들으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전해드립니다. 윤복희 씨가 부르는 우리는 하나 이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이 곡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신청하신 분 일찌감치 공주마마님께서 써주셔서 조수아 씨가 부르는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삼남매 아빠님께서 흘러흘러 써주셨는데 We Love Anna and Delight의 흘러흘러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래 아가, 아주 큰 꿈을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요. 아, 대고 말고.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

아니다. 용기를 가져라.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들은

아빠를 많이 올바르게 열심히 살았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 네 것이야. 너는 지금 막

0: 아빠가 할 일은 끝난 것 같구나.
1: 내 곁에 있어줘요.
0: 아빠가 가는 만큼 넌 오는 거야.
1: 빨리 어른이 돼.
0: 그리고 기억해다오. 너를 사랑하는 이 아빠.

네 곡의 신청곡 찬양을 쭉 전해드리는데 뭔가 그 시간의 흐름, 세월의 틈틈을 한 장면씩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여진 최불암 아빠의 말씀, 윤복희 우리는 하나, 조수와 여호와께 돌아가자, 위러브 아넌딜라이트의 흘러흘러까지 정말 시간의 흐름을 흘러흘러 따라온 것 같은, 그래서 정말 CCM 하면은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하늘의 메시지를 담는다. 그래서 CCM 캠프의 역사적인 그 주제 타이틀이 있는데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하늘의 메시지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축복송에서 그렇게 CCM 캠프와 연결된 뭔가 그런 음악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새롭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최불암 이 나레이션이 들어간 아빠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축복송을 듣고 계시고요. 사연 신청곡이고요. 이렇게 구구절절 좀 소개를 해드리며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들으시다가 가사에 굉장히 또 최 여사님 추억을 전해주셔서 신청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히코코님도 아빠가 가는 만큼 너는 오는 거야. 여기서 울컥했어요. 또 남자라면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건강하게 잘 다녀와야죠. 제대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성남님도 응원사연 써주셨습니다. 마이프리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인사 나눠주셨는데 마이프리 마이프리에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좀 가끔 이런 선곡이 재밌지 않나요? I am free. 나는 자유해. 어노인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예수 전도단 부흥, 그리고 앞서 프로비던스 워십의 부흥 있으리라, 어노인팅의 나는 자유해, I am fre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이 프리님께서 이렇게 톡 하나 던져주신 씨앗이 이렇게 세 곡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4힘의 You Are Holy 준비했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지금까지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인간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결하게 사느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염려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인 조지 베듄이 1858년에 작사한 것입니다. 조지 베듄은 1805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딕슨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1827년부터 조지 베듄은 뉴욕 라인벡의 네덜란드 개혁파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며 1850년부터 62년까지는 뉴욕 브루클린의 하이츠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박력 있는 설교가였으며 다재다능했던 베듄 목사는 격조 높은 찬송시를 써서 문학적으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무리한 사역으로 건강이 악화되자 1861년 요양을 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1862년 4월의 어느 날 설교 중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미로다 라는 시편 148편의 말씀이 이 찬송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인을 부르시고 참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참된 복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천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자에게도 주님은 빛나는 태양빛을 주셨습니다. 비를 내리시며 내가 사랑한다,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293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영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서울 모태탑 창단에고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561장 찬송을 명지 홀리보이스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418장 찬송입니다. 이현주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만유의 주제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박운성님께서 유성은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964번 내가 매일 기쁘게 청취자입니다. 남편 따라 미국에 왔어요. 시차가 12시간 나서 이 CBS 방송을 정오부터 5시까지 매일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오셨다고 방송에 의지하면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낯선 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마음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보였었는데요. 아름드리님 새벽 이른 시간에 들어오셨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소서 제 힘으로 하려니 힘이 드네요. 사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름드리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꽃마리님께서는 이틀 동안 은혜 가운데 회의와 임원단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호님께서는 샬롬 출첵합니다. 주님 6.3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위해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기도하셨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잘 뽑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181번께서 처음 글 주셨는데 엄마의 품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 바오 5시간 만에 호흡이 고르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손주 바오가 무사히 건강하게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애타실까요? 우리 2181번님의 손주 바오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시원님께서는 폐가 섬유화되는 병을 앓고 계시는군요. 갑자기 작년 12월부터 이 병이 저에게 와서 지금 치료 중인데 저는 검사 잘 받고 치료 잘 받으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견딜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는 말씀 의지하면서 날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두 곡을 보내드리려고요. 먼저 번안곡인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김대환의 찬양 은혜 아니면 이어서 함께 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0: 신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동근님께서 이번 서대문 고가도로 사고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신청하신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일부의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양아인의 음성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주예수 대문 밖에 장윤영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 십자가 이효섭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9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8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은 세계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세 개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관점으로 다윗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송합니다. 자신의 어린 목동 시절 골리앗 앞에 섰던 그때를 상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와 자연을 보며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창조주로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지금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미래의 돌보심을 소망하며 찬송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우주와 하늘과 별들, 모든 생태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작은 먼지, 흙구덩이에 불구한 인간을 찾으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시며 또 앞으로도 돌보아 주실 것을 먼저 믿고 소망하며 가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세계의 관점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내 삶에서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기억하십시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최선과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큰 소망과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0: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이연숙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윤치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작은 자님, 죄에 매여있던 저와 지체들을 구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마라나타님께서는 단연간 요양병원에 계시다고요.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최인영 목사님과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사역을 함께 하셨었군요. 아, 카톡으로 최인영 목사님의 조이풀을 알려주셔서 24시간 찬양으로 위로받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병원에서도 함께 해주시면서 위로받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몸의 건강 회복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송주감님께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진료 받으러 가는 날인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푸른동사님, 몇 년 전에 성경쓰기 하던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죠. 아, 다리 골절 수술도 받으셨는데 그제부터 병실도 분위기가 조용하고 감사하네요. 창세기 12장 갈 길이 멀지만 신앞으로 가보렵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첫 걸음이 있어야 그 다음 걸음이 생기는 거죠. 차근차근 써나가시면 되겠네요. 병원에서 성경쓰기 하는 거 이거 괜찮네요. 네. 집중하면서 성경 쓰시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영님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네요.

교회 사랑부에서 가평 남이섬으로 40주년 봄소풍 간다고. 그래요? 40주년?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임바울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신청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독특한 목소리의 소유자죠. 임바울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폴라리스님께서 신청하신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이승철과 범키가 함께한 찬양 보내드립니다.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는 담지 못하지.

에밀리 디킨슨의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나무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아주 작은 씨앗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쁜이님께서 참 아름다워라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고효경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최현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이수원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율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7: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아버지여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요.

달력을 보니 어느덧 5월 한 달도 꽉 찼습니다. 문득 나무의 나이테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햇빛이 오면 햇빛 쪽으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그랬을 뿐인데 이 모든 날들이 층과 결이 돼서 우리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나이테가 있겠죠?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버텨낸 시간들이 보이지 않는 내공이 되어 우리를 좀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 왔을 겁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는 5월의 끝자락을 소중히 품으면서 오늘 금요일을 시작해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박명주님, 5월 한 달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임중현님, 5월의 마무리. 뒤돌아보면 너무 빨라요. 올해도 벌써. 그러게 말입니다. 예, 또 달력을 한 장 더 넘길 준비를 해야 하고요. 2026년의 상반기가 아유 어느새 이렇게 많이 채워졌습니다. 특히 이달은 여러 가지 행사 날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애청자분들 분주하셨을 텐데 각자 계신 곳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오늘을 맞이하고 계시기 바래요. 사연과 신청곡은 우선 문자로 주시려면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두셨죠? 게시판 들어오시고요. 어머키님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며 Haven of Rest,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신청하셨습니다.

0: he will. He said,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1: 어머니께서 여든이 넘으셨는데 유방암이 재발돼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은하철도님의 신청곡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8325님 반갑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채널에 맞춰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고 이것이 최고의 힐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사연을 길게 주셨는데 좀 더 읽어보니까 커피 쿠폰도 받은 적이 있으신데 가족들한테 기쁘게 자랑도 하고 일상의 큰 활력소가 되어주었대요. 맞아요.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나의 일주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 나한테 활력소가 되어줬던 게 무엇인가 봤는데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CBS 프로그램 진행자 중에 한 명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회사에 잠깐 데려왔는데요. 이 녀석이 케이지를 탈출해서 CBS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 단체 카톡에 올라온 거예요. 고양이 사진과 함께 이 녀석을 보시는 분은 얼른 제보해달라는. 아유, 주인은 얼마나 애가 탔겠으며 그 소식을 접한 저희는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마치 이제 회색빛으로 죽어있는 듯 했던 이런 사람들의 단체 카톡이 갑자기 확 살아나는 걸 느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게 참 별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게시판 보니까 이제 레인보로 들어오신 건 아니죠. 제게 문자를 통해서 오늘 레인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지금 이 업데이트 버전이 배포되는 중에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게시판 참여가 좀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타미 워커,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아돌프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쌓인 독일 국민의 분노를 유대인에게 돌렸습니다. 마치 유대인을 제거해야만 독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종말론적 세계관을 퍼뜨렸죠. 그 결과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히틀러는 여성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여성의 역할을 아리아인 출산과 가사노동으로 제한하고 사회 진출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격화되자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서 여성을 대거 산업 현장으로 동원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죠. 결국 유대인 혐오와 여성 편견은 정의가 아닌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획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편견과 신념이 만들어낸 혐오는 아주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편가르기와 혐오 조장 앞에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르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것을 명합니다. 나와 다른 타인을 인정하고 품을 때 비로소 연합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죄의 전파와 그 대가.

아침 6시 버스를 타면 들리던 찬양이 이 방송이었군요. 지금은 퇴직하고 남편 도시락 싸서 출근시키고 느긋하게 듣고 있습니다. 예, 최혜경님. 그 방송이 여기였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박은성님 신청곡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였고요. 조금 전 묵상 시간에 이어서 He's Our Peace, 주는 평화였습니다. 5월 29일, 네, 이번 달의 마지막 평일이네요. 사연을 하나라도 더 소개해드려야 하는 참 아깝고 귀한 시간인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CBS 레인보우 통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레인보우 앱 업데이트 버전 배포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겼나 봐요. 예, 그래서 오늘 레인보우 접속이 안 되거나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화면이 하얗게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떠요. 이렇게 다양한 지금 제보를 주고 계시고 접속은 되는데 참여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기술국 쪽에서도 지금 인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해피봄님, 새벽 예배 후 부천숲 누리길을 걷고 있어요 하시면서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하셨어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0: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6: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전투표하러 가요.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동그리님. 정종배님은 투표하고 와서 짜장면을 만들고 계시다는데 중국집 하시는 분일까요? 하늘소망님, 샬롬. 사전투표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 다들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기를. 아유, 부지런하신 우리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청자분들. 그리고 투표하고 왔다는 인증샷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1582님께서 오늘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 사전 확인하십시오. 서소문 사고로 열차 상하행선 중단 및 정거장 단축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도 감사합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님께서 주신 노래 스탠카 라친. 제정 러시아 시절 민중봉기에 슬픈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선율은 단순하지만 추억을 소환하고 중독성과 묘한 매력이 있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네요. 하며 신청하신 러시아 민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safe in the arms of Jesus. 주 예수 넓은 품에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물론 내일과 모레 아직 이달이 이틀 더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달의 마지막 평일이다 보니까 5월달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곡은 꼭 듣고 싶었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순서 이어가죠.

블레셋 어슈런스 예수를 나의 구두 삼고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 은혜 가운데님 들으면서 좋으셨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일 5월 30일 거제교회 내 정유생 부부가 경주로 칠순여행 떠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좁은 길 아이디 쓰시는 이정도님께서는 2부도 잘 오셨네요. 1부에 사연 주셨었는데 6개월째 계단 오르기로 출근하고 계시대요. 처음에는 허리가 아파서 시작한 습관인데 와 허리 아픔이 없어졌다고요. 사내 식당 3층에서 간식을 픽업한 후 20층마다 아침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셨고 서울 광양 주말 부부라서 오늘은 가방까지 있어서 20층까지 오르는데 더 힘드셨다고요. 이 사연을 읽고 20층까지 힘드셔서 어떻게 걸어 올라가시나 사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생각보다 아 좋은 회사다 아침마다 간식을 주는 회사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두 번째는 저도 이 허리랑 등 그리고 목 뒤가 좀 많이 아플 때가 있는데 계단 오르기가 거기에 좋은 운동인가요? 궁금해졌어요. 근데 전 계단 오르면 다리랑 고관절이 아프던데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허리랑 이런 디스크에 계단 오르기가 좋은 건가? 이게 궁금해졌다는 생각이 두 번째 들었고 대단하신데요. 20층까지 오늘 주말 부부 반가운 상봉 하시기 바랍니다.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해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모든 불안감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자신 없음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의 뿌리를 두죠. 사울 왕의 삶은 불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불안은 사실과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커지는 감정이고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사울의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린 불안의 쓴맛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09번째 묵상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기업 아이즈 내가 매일 기쁘게 청취자 신청곡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곡이고 이제 그 말은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찬송이라는 말이잖아요. 멜로디가 밝고 제목부터 밝고 좋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 노래는 뭐랄까요? 힘들고 땀나는 곡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가사를 보면요.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예, 좁은 길을 걷느라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잠깐 걷는 게 아닙니다. 힘든 여정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걷고 또 계속 걸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다. 고되기는커녕 기쁘게 감내할 수 있다. 노래하는 곡이 바로 이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아유 라일락 향님 기상과 함께 레인보우를 틀었는데 안 돼서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고 회원 가입도 다시 해서 문자 하신대요. 한 시간이나 걸리셨다고. 예, 그러니까요. 오늘 일부에서도 아유 좀 많이 난리였습니다. 레인보우 그 업데이트 버전 배포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오늘 레인보우가 작동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라일락 향님처럼 앱을 다시 지우고 재설치하고 뭐 다시 가입하고 이러면야 되기는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제 입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 버전 배포는 지금 현재 멈춘 상황이라고 합니다.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대요. 죄송해요.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문자 뒷자리 3853번으로 오신 분, 저희 직장 오늘 노조 창립일이라서 쉬는 분은 쉬고 저는 근무조라 출근해요. 오늘과 내일도 일해야 하지만 기분 좋게 출근합니다. 와,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으시구나. 아까 그 매일 아침 간식 나온다는 회사 다니신다는 분 다시 단문을 주셨는데요.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회사는 바나나 한 개, 반숙 달걀 두 개, 우유가 매일 아침에 제공되고 선식도 무료 제공된대요. 좋죠. 우리 3853님 회사는 회사 창립 기념일 뿐 아니라 노조 창립일도 휴일로 주는 거네요. 이런 날이 정말 좋아요. 이제 국민 전체가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나, 우리 회사만 쉬는 날 여유 누리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상큼 오디님, 5월이 감이 아쉽습니다.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병화 신청하셨는데 5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끝곡으로 정하죠.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에 가고 있지만 뭐랄까 기도가 좀 귀찮거나 자꾸 미루게 된다면 그건 바로 예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고요. 또 뭔가를 할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며 자꾸 핏대를 세운다면 이건 역시 내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과 있을 때 상대방의 단점이 자꾸만 눈에 들어온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바닥났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하고요. 나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외롭다고 느낄 때 그건 함께 가라고 보내주신 동역자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요. 만약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조금 비친다? 보인다? 싶을 때 6월까지 갖고 가지 마시고 그냥 5월에 싹 다 버리고 비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이

2026년 5월 29일 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오늘은 맑게 갠 화창한 햇살이 지금 환하게 비추는 아침인데 오늘 일출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5시 좀 되니까 이미 환하더라고요. 좀 일찍 깼는데 오늘 이제 주말 주일 지나면 5월도 이제 끝 안녕 이제 6월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 5월에 싹 다 좀 버리고 가고 싶은 거 뭐 있으실까요?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거. 아 일단 뭐 여러 스트레스 서터레스 이런 것들 좀 두고 가고 싶고. 예. 미리 염려하는 거. 이것도 조금. 그죠? 그리고 매너리즘. 이런 것도 5월에 그냥 같이. 5월 보내면서 같이 보내고. 그리고 5월 달려오면서 좀 많이 지친 몸과 마음. 이제 6월 되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또 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요. 샵 누르시고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금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소소한 삶의 일상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 듣고 싶은 곡들 신청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그레이스님께서 훈디 혜영님 사전투표 마치고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저 좀 부지런하죠? 라고. 야 이거 거의 뭐 오픈런 하신 건가요 지금? 아 그죠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가능하죠? 오늘 금요일하고 내일 토요일까지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야 거의 뭐 오픈런입니다 진짜. 이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우리 동네 아니어도 가능해요. 신분증 챙기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민민하하님도 오늘 사전투표하러 가려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금요일 보내셔요. 남기셨고. 많이들 가시네. 사실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6월 3일 당일에 그냥 해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요즘에 사전투표 많이들 하세요. 진짜. 예. 좋습니다. 닉네임 비오기님은 5월에 버리고 가고 싶은 거 게으름. 게으름 좀 싹 버리고 가고 싶네요. 라고 남기셨고. 아, 요런 마음 가짐 좋습니다. 예. 현숙할 여인님, 주말권 진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남기셨고. 그쵸? 예.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화창한 주말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님. 10년 동안 같이 산 남편 미워하는 마음 요건 좀 버리고 긍휼히 여겨서 중보 기도하는 마음을 취하렵니다. 유월아 어서 오렴 이라고 또 남겨주셨고 김은실님께서도 감사로 마무리하는 5월 오늘도 샬롬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 금요일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반주기 놔드려야겠어요. 오늘은 제 248호 교회 경북 울진군에 위치

위한 주변 침례교회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뮤지컬 찬양팀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요. 존영 피처링 선예 매일 주와 함께

존영 피처링 선예의 매일 주와 함께 들었고요.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0005번으로 5월을 보내면서 같이 버리고 싶은 것 내장지방 이러고 딱 예. 사음절 보내주셨는데 아 그렇죠. 내장지방 잘 태워야죠. 우리가 운동하면서 저 어제 건강검진 다녀왔거든요. 근데 건강검진할 때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이랑 약간 상담처럼 생활습관 뭐 이런 걸 이렇게 진단하는 시간이었는데 담배 예, 안 합니다. 뭐 술 안 합니다. 예, 뭐 운동 거의 못해요. 아, 다 좋은데 운동하셔야죠 선생님. 네 뭐 이러고 이렇게 나왔는데 운동을 요즘 아 운동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님께서 매일같이 CBS를 듣지만 참여는 처음입니다. 오늘 야간 근무라 아침부터 종종 오르는 개족산에 오늘도 왔습니다. 땀 범벅이 됐지만 너무 상쾌한 아침이네. 아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 아, 산도 타고 요즘 등산이 이렇게 유행이잖아요. 예. 부지런하십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제 아내와 우리 아내분께 극존칭 일하고 계시는 아내님과 듣고 싶어서 오늘 이 하루도 라는 곡을 신청합니다. 모두 행복한 금요일 보내셔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글로리아 예수 찬양 선교단의 이 하루도 함께 듣고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이어가겠습니다.

0: 샬롬 CCM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에 반주기 놔드려야겠어요. 이 시간은 예배와 찬양의 악기 연습까지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협찬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248호 교회에 반주기를 놔드릴 텐데요. 먼저 최종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 아리따움. 매일 아침 방송 듣는 최종경이라고 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 계신데요. 한동안 건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작년 12월부터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죽변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도 꾸준히 참석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반주기가 없어서 목사님 생목으로다 찬양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샬롬 CCM에서 반주기 선물로 보내주시면 우리 김희준 목사님, 한선영 사모님 더욱 힘내서 사역하실 것 같은데 훈디 경북 울진으로 반주기 좀 부탁드려요. 자, 우리 최종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했고 오늘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죽변 침례교회 김희준 목사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이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 짧게 본인 소개 인사부터 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샬롬 CCM 가족 여러분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함께하는 공동체 죽변 침례교회 김희준 목사입니다. 이렇게 방송에 직접 출연하게 되어서 무척 설레고 기쁘고요.
0: 예.
1: 아이고, 긴장이 다 되네요.
0: 아, 목사님
1: 그리고 오늘
0: 반갑습니다.
1: 함께 따뜻한 찬양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0: 네.
1: 잘 부탁드립니다.
0: 아유,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고 감사해요, 목사님. 아침부터 전화 연결이 쉽지 않은데. 예.
1: 아닙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0: 오늘도 어떻게 새벽 예배 드리셨나요, 목사님?
1: 아유, 그럼요.
0: 아, 오늘도 네. 그럼 찬양 인도는 목사님 생목으로다가.
1: 아유, 그렇죠.
0: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자신감이 있으시네, 목사님이. 찬양 어떤 네. 보컬에 대해. 오,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1: 아, 그래도 찬양 사역을 오래 해서 그래도 이렇게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0: 아, 그렇구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0: 그리고 또 아침 새벽 시간에는 목이 또 잠기기 마련이잖아요.
1: 그러니까,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죽변 침례교회 작년 12월에 부임하셨다고 들었는데 교회 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1: 네, 우리 교회는 1951년 8월에 창립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 75년간 이 죽변항을 지키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푸른 동해 바다가 품어준 이곳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이 이제 단임 목회지로 이제 결정되었을 때. 경상북도이기도 하고 바닷가 교회여서
0: 예.
1: 엄청 긴장도 했습니다.
0: 그런데
1: 우리 교회는 죽변항의 등대와 같이 이 지역을 환히 비추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0: 예.
1: 6개월 남짓 됐지만 성도님들의 사랑이 미쳐 그냥 끈없는 바다 같이
0: 예.
1: 오히려 제가 매일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작지만 단단한 사랑이 흐르는 교회예요.
0: 아, 우리 죽변항의 어떤 등대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떤 교회로 혹시 이 죽변 침례교회를 섬기고 싶은지 어떤 목회 비전이랄까? 예, 목사님 생각도 좀 궁금해요.
1: 네, 우리 죽변 침례교회의 슬로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심을 순간순간 인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경험했고 믿기 때문이죠.
0: 네.
1: 특히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은 결국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말씀 위에 단단히 서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말씀과 소그룹 양육을 통해 진짜 제자가 되는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인도자 양성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여러 프로그램도 있네요. 예.
1: 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과 보좌를 맞추며 걷는 행복한 동행. 그것이 우리 주변 침례교회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공동체, 우리 주변 침례교회. 기도 제목도 목사님 알려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네.
1: 우선은 우리 주변 침례교회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교회 학교의 불이 잠시 꺼졌습니다. 다시금 그 불이 밝히고 싶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교회의 허리가 될 젊은 일꾼들이 전도가 되고요. 함께 땀 흘리고 동역하고 그 젊은이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서 교회 학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닷가 근처라 이 5월까지 바닷바람이 무척 셉니다.
0: 그래요?
1: 네. 그 바람을 견디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0: 네.
1: 특히 교회가 마을 안쪽에 있어서 제대로 된 간판 주차가 없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찾기가 참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이 잘 정비되어서 누구나 편히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재정들이 우리의

0: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와 함께 낯선 이곳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아내와 두 딸 소윤이 소희가 주변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고
1: 예.
0: 살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럼요.
1: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이 기도 제목은 또 바로 또 응답이 된 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1: 예, 아 좋습니다. 목사님 혹시 생방송 중에 지금 전화 연결 됐는데 혹시 뭐 교회 성도님이랄지 가족분들 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먼저 우리 주편 침례교회 성도님들께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쁘게 발맞춰 주시고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친 바닷바람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늘 온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쩌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간판이고 복음의 편지입니다. 함께 주변 땅에 소망의 꽃을 피워나갑시다. 사랑합니다.
1: 네. 아, 네. 목사님.
0: 그리고 가족에게도 또 네. 낯선 이곳에 부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남편, 아빠를 믿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시는 우리 사모, 그리고 예쁜 두 딸, 소연이, 소희. 정말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매일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갖는 것 같아. 너희들이 있어서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1: 예, 예.
0: 그 사랑이 언제나 나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
1: 네.
0: 우리가 주변의 푸른 바다를 닮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곳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자. 우리 가족 정말 고맙고 사랑해.
1: 네. 아, 담임 목회자 물론 이제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하시지만 사실 외로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또 가족분들의 어떤 격려와 응원, 우리 아빠 최고. 아, 또 아내분의 어떤 든든한 지원이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저희가 신청곡도 한 곡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곡 준비할까요?
0: 아, 예. 제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준 찬양이 있습니다.
1: 네.
0: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1: 나의 하나님.
0: 그 찬양을 꼭 신청하고 싶습니다.
1: 이 곡이 어떻게 부르는 거죠, 목사님? 그 주님의 나.
0: 네, 맞아요.
1: 그 곡, 잠깐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부르죠.
1: 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아, 이 곡도 네. 아, 요즘 많이 부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이 곡 심영진 나의 하나님 준비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더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죽변 침례교회로 반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샬롬.
0: 샬롬.

김희준 목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심형진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같이 들었고요. 개척교회 응원 프로젝트 우리 교회의 반죽이 놔드려야겠어요. 이 시간은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기독동호회, 신우회 등등등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죽이를 드리고 있고요. 컴퓨터 USB 단자에 꽂기만 하면 웬만한 찬양곡의 악보와 반주, 가사가 다 나오는데요. 이런 반주기를 우리 교회 혹은 친구교회, 고향교회 등에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의 말머리로 개척교회라고 쓰시고 혹은 반주기라고 쓰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레인보우 댓글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7997번으로 어느 지역에 무슨 교회인지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한 교회씩을 선정해서 한 달에 두 번 보통 격주 간격으로 사연 소개하고 반주기 선물 놔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늘처럼 전화 연결도 해서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요. 이게 조금 여의치 않으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사연 소개만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시 43분 28초 지나고 있고요. 우리 이용님께서 어머 자동 알림도 오늘 안 됐고 앱도 안 열려서 순간 놀랐네 깜놀 앱 지우고 다시 설치하니까 아 반갑게 소리가 들려요 라고 남기셨는데 안 그래도 제 여동생도 가끔씩 샬롬 CCM 들으면서 이렇게 뭐 모니터도 하고 사연도 남기고 그러는데 오늘 안 열린다고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했어요. 약간 또 업데이트 무슨 뭐 진행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오늘 접속 혹시 불편은 없으셨나요? 이런 사연 볼 때마다 아 진짜 가슴이 막 철렁철렁합니다. 진짜 또 안 된다. 왜 이러지? 이런 마음. 예. 봄보로봄님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레인보우 먹통 됐네요. 다시 설치했는데 그제서야 됐어요 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딱 그랬습니다. 어머나. 예. 당황하지 않고 저도 앱 다시 설치하고 실시 접속했습니다. 출근 중에 전철 안에서 함께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것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재설치하면 일단 된다고 하고요. 아지마미님도 레인보우 채널이 연결이 안 되는데 오늘 갑자기 왜 제가 야 기술국에 또 이거 SOS 이거 날려야겠는데 예. 많은 분들 지금 제보를 해주고 계세요. 또 안 되는 게 뭐 있을까요? 일단 먹통 예. 알람 안 되고 먹통이고 아 고맙습니다. 이런 여러 불편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접속해 주신 재설치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월시플로잉의 이 곡 듣죠. 온 세상 위하여

Way Home 요한복음 3장 16절 들었고요. Worship Flowing의 온 세상 위하여 앞서 함께했습니다. 레인보우의 나도 안 돼. 나만 안 열리는 거 아니었어. 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당황하셔서 주셨는데 이 뭔 일이래요 진짜. 이거 사실 뭐 전달을 받지 못해가지고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안드로이드 갤럭시 기종 사용하시는 분이 레인보우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국에서는 레인보우 업데이트 관련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이걸 좀 바로잡으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이 죄송하고요. 자, 1부 마지막 곡은 우리 비공개님께서 청하신 곡이에요. 진 DJ 안성진 일하시는 나의 왕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제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 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 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